0: 既然听到了来自于 N 的这个版本的身份，来准备一首他的歌。
1: 这首歌叫做
0: 叫啥
1: 我会想的
0: 是艰巨艰巨艰巨，来来来。

0: 现在是中午11:30，你的外卖应该还在路上，期待的过程才是最美的时光。
1: 每一秒都澎湃，爱在就。

가능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1: 전파 보고에 따르면 연결 씨는 전국 현역 관광 전파력 종합 실력 100강에 이름을 올리며 전국 46위를 차지했습니다. 올여름 연결 문화관광시장은 활력이 넘치고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6.1절, 단오절, 여름방학을 맞아 각종 주제별 체험 공연이 잇따라 펼쳐져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관광상품경연대회에서는 다양한 창의적인 상품들이 선보였고 열애 방주 야간 관광대상이 새롭게 운영을 재개했으며 즐거운 연결 대무대 공연도 상시적으로 펼쳐져 도시의 여름밤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축구 경기와 광장무, 거리 공연 등 군중 문화체육 활동도 활발히 열려 시민과 관광객들의 여가 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은 노래하며 즐기는 연길 전국 대학생 가수대회 결승전은 도시 전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번 활동에는 전국에서 12,000여 명의 대학생이 참가를 신청했으며 온라인 화제 노출량은 1억

0: 1천만 회를 넘었습니다. 전국 10개 대학 순회 공연은 50만 명 이상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펼쳐져 연길의 청춘 문화관광 브랜드를 더욱 빛냈습니다. 이 밖에 인기 예능 프로그램 5화와 동북 초맛집 연길편도 꾸준히 방영되면서 전 매체 전파 우세를 활용해 연길의 도시 풍경과 특색 문화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고 도시의 인지도와 전파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문화관광 상품 공급 측면에서도 연길 문화관광업태는 지속적으로 질적 향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족민속원은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며 단순한 인기 관광지에서 깊이 있는 문화체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연길 공룡왕국은 상품을 새롭게 보완해 관광체험을 전면적으로 개선했으며 불어성반 강변의 야경은 화려한 빛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야간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시는 체육과 문화관광의 심층 융합을 적극 추동하고 있습니다. 동북리그, 연변리그 등 체육 경기를 기반으로 관광지와 음식업, 교통 등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부대 봉사를 통합하고 다양한 해민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축구팬과 외지 관광객들에게 전방위적이고 편리한 관광 봉사를 제공해 경기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문화 관광 효과를 높이는 목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시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서야는 앞으로 민족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문화관광의 새로운 업태를 육성하며 도시의 전파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면서 각지 관광객들이 연길을 찾아 연길의 매력을 직접 느껴보기 바랐습니다.
1: 일전 연길시 민족단결진보촉진회 설립대회 및 중호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강연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연길시 민족단결진보촉진회 준비사업 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했으며 연길시 민족단결진보촉진회 규약과 연길시 민족단결진보촉진회 회원대회 선거방법을 표결 채택했습니다. 또한 연길시 민족단결진보촉진회 회장, 부회장, 비서장, 부비서장을 선출하고 촉진회의 현판을 수여했으며 촉진회 책임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연길시 민족단결진보촉진회 설립은 기존 민족단결진보 건설사업이 참여 주체가 단일하고 참여도가 부족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민족단결진보 건설사업을 부문 주도에서 전민 공동건설로 전환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가 연결된 민족사업 조직 체계를 보완하고 전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족사업 구도를 구축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확고히 수립해 나가게 됩니다. 촉진회는 기업인 민족단결진보 모범인물, 문해삼일꾼, 무형문화재 전승인, 교류, 공익지원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304동 상호 융합형 사회구역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각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와 전면적인 교류, 깊이 있는 융합을 추동하고 연결시를 민족단결진보 시범도시의 모범으로 건설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비유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주당위 당학교 통일전선 교연실 주임 박금희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학습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착실히 추동하자를 주제로 특별 선전강연을 진행했습니다.
0: 8월 1일 시 제대군인사무국은 연길 주둔 모 부대와 함께 국기 개양식 및 군 지방 공동건설 주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오성 붉은기가 서서히 개양되자 부대 장병들과 로병사 대표들은 정열에 엄숙히 경례하고 국가를 불렀습니다. 참가자들은 장엄한 의식을 통해 군인의 초심과 사명을 되새기고 애국과 강군의 정서를 더욱 굳게 다졌습니다. 국기 개양식이 끝난 뒤 전체 참가자들은 부대 강당으로 이동해 홍색 선전 강연을 청취했습니다. 로병사 정수함이 자신의 참전 경험과 군 생활을 바탕으로 인민군대가 피와 땀으로 싸워온 분투려정과 충성스럽게 사명을 수행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진실하고 소박한 언어로 들려주며 부대 장병들에게 뜻깊은 홍색 교육 수업을 마련했습니다. 연길 주둔 모 부대 필전박은 혁명 선배들의 참전 이야기를 들으며 새 시대 군인의 사명과 책임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됐다면서 앞으로 맡은 직책에 입각해 보장 능력을 부단히 높이고 실제 행동으로 주둔지 정부와 인민들의 사랑에 보답하며 우리의 국토와 국경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표했습니다.
1: 올해 들어 우리주 사회보험 개통은 국가와 성의 기업 안정 및 곤란 해소, 세금 비용 인하 관련 포치를 참답게 시달하고 단계적으로 실업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류를 인하하는 정책을 착실히 추진해 정책 혜택이 각종 시장 주체에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어

0: 주고 전주 실물경제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 정책을 실제로 시달하기 위해 우리주 사회보험계통은 부대 조치를 세분화하고 5,060만 원, 산재보험료는 873만 원이 감면됐습니다. 주사회보험 사업관리국 양도 실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선전강연 봉사팀을 조직해 기업을 찾아 1대1 맞춤형 지도를 실시하며 정책 시달의 마지막 1km를 뚫어 기업들이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사회보험 사업관리국 양도실업보험관리처처장 장정륜은 앞으로 사회보험의 기업 지원과 민생 혜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달하고 2026년 고용안정 및 확대 지원자금 지급 사업을 잘 추진하며 업무 처리 절차를 최적화하고 봉사 수준과 효과를 높여 전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사회보험의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1: 8월 1일 열린 2026 시즌 중국 축구 갑급 리그 제17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동성 거시안팀은 남경도시팀과 1대1로 비기며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경기 시작 후 연변팀은 점차 주도권을 잡았고 남경팀은 수비 후 역습 기회를 노렸습니다. 전반 3분경 도밍고스가 프리킥으로 직접 때렸지만 수비벽에 막혔습니다. 34분경 도밍고스의 중거리 슛을 골키퍼가 잡아냈고 36분경 포부스가 아크 부근에서 강슛을 때렸지만 높이 떴습니다. 39분경 남경팀이 역습 기회에 10번 외적 선수가 강슛으로 우리 골망을 흔들며 0대1로 뒤진 채 마무리됐습니다. 후반전에 들어 연변팀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후반 50분경 김태연의 프리킥 기회에 가마차기 슈팅을 때렸지만 골대를 벗어났고 55분경 김태연의 측면 크로스를 포부스가 헤딩 슛으로 연결했지만 역시 골문을 비켜갔습니다. 추가시간 포부스가 페널티 지역 안에서 헤딩으로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리며 연변팀은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결국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번 라운드를 마친 연변동성 커시안팀은 7승 8무 2패, 승점 29점으로 순위표 4위에 올랐습니다. 8월 9일 열리는 중국 축구 갑급 리그 제18라운드에서 연변동성 커시안팀은 홈 경기에서 심수 청년인 팀과 맞붙습니다.
0: 3일 기자가 시 기상국으로부터 알아본 데 의하면 이번 주 우리 시는 기온이 높고 강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24도 안팎으로 往년 같은 시기보다 섭씨 1, 2도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기온은 먼저 오르고 이후 내려가겠으며 4일부터 6일까지 최고 기온은 섭씨 30도에서 섭씨 34도 사이를 기록하겠습니다. 7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10mm에서 20mm로 往년 같은 시기보다 15mm 정도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일부터 7일까지는 적은 비에서 중간 정도 비가, 9일 낮에는 소나기 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부문은 비가 오는 날에는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기에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있기에 벼락과 단시간 강한 비, 우레와 강풍 등 국지성 기상재해에 각별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기상국 예보원 고환은 이번 주 기상 조건은 농업 생산 활동에 유리하기에 농경지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피해를 입은 농경지는 고인물을 신속히 빼내 농작물이 정상적으로 생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병충해 예방과 방제 사업도 잘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4일부터 6일까지는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지기에 야외 작업자는 노동보호를 철저히 하고 도시와 농촌 군중은 더위 예방에 힘쓰는 한편 음식 위생에 주의해 위장 질병을 예방하기 바랐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1: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조려화 작사 윤금남 작곡의 연변의 오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연변입니다. 춤의 고향, 노래의 고향, 아름다운 연변입니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푸르른 산과들, 진달래꽃, 사과배꽃 반겨주는 고장. 연변에 오면은 행복이 넘쳐납니다. 연변에 오면은 가슴이 설레입니다. 아리랑 스리랑 연변으로, 연변으로 오세요. 차미령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공연을 차미령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일가를 마칩니다. 2025년 가을 학기부터 공립유치원은 취학 1년 전 보육교육비를 면제하고 교육부문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정병아동에 대해서는 현재 같은 류형 공립유치원의 면제 수준을 참고해 보육교육비를 그에 상응하게 감면합니다. 2025년 취학 전 1년 동안 보육교육비 면제 정책의 혜택을 받는 재원아동은 1,400만 명을 넘습니다. 다음은 의무교육 단계입니다. 2025년 의무교육 단계의 역량 개선 확대 계획 시행 범위에 원래의 집중 연속 특수 빈곤 지역 현 도시를 지방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2025년에 1,877만 명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생활보조금을 받았고 2,758만 명의 학생들이 역량 개선 계획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중등직업교육 단계입니다. 2025년부터 중등직업교육의 조건을 충족하는 3학년 학생들을 국가장학금 지원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2025년 2만 명의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았고 1,279만 명의 학생들이 무료교육 혜택을 받았으며 407만 명의 학생들이 국가학자금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일반 고중 단계입니다. 2025년부터 고중 단계 국가 장학금의 평균 지원 기준을 인상해 학생 1인당 연 2,000원에서 2,300원으로 올렸습니다. 2025년에 465만 명의 학생들이 국가 장학금을 받고 199만 명의 학생이 수업료 및 기타 비용 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 단계입니다. 2025년부터 중앙대학교 연구생 하급 장학금에 대한 중앙재정 지원 기준을 인상해 연구생은 1인당 연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박사생은 1인당 연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고등교육 단계에서 21만 명의 학생들이 국가 장학금을 받았고 122만 명의 학생들이 국가 격려 장학금을 받았으며 264만 명의 학생들이 연구생 하급 장학금을 받았고 1,271만 명의 학생들이 국가 지원금을 받았으며 852만 명의 학생들이 국가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적인 기후 변화로 인한 온난화 효과가 더해져 2027년이 기록상 가장 더운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며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극단적인 기후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상 과학자들은 이번 엘니뇨 현상이 기후 변화와 겹치면서 2027년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7℃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단 현실이 되면 전 세계 기온은 파리 협정에서 각국이 최대한 넘지 않기로 약속한 1.5℃도 경계선에 근접하게 됩니다. 엘니뇨가 2027년 전 세계 기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도록 추동할 가능성을 제외하고 앞으로 몇 달간의 기온 상승폭은 2026년을 사상 가장 더운 해로 만들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그리고 엘니뇨와 함께 찾아오는 폭염, 가뭄, 홍수와 들판의 불은 전 세계 경제에도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네, 평소 휴대폰의 배터리를 80%까지만 충전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은 휴대폰을 생각날 때마다 충전하시는지요? 아니면 매번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사용하시는지요? 네,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 황학걸 연구원은 장기간 100% 완전 충전하거나 완전 방전시키는 것은 모두 배터리 수명에 손상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시로 충전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매번 80%까지만 충전하는 것이 더 좋은 방식입니다. 황 연구원은 중국 최초의 리튬 이온 배터리를 직접 개발한 이 분야의 권위자로 특히 두 가지 금기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매번 100%까지 완전 충전하는 것, 특히 밤새 충전기를 꽂아두는 것과 둘째는 매번 자동으로 꺼질 때까지 방전시킨 후 충전하는 것입니다. 네, 황 연구원은 전극과 전해질 사이에 있는 계면막이 0%와 100% 사이를 반복적으로 오가면 이 막의 변화폭이 커져 배터리 수명이 단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리튬 배터리를 과거의 니켈 배터리 등과 구분해야 합니다. 리튬 배터리는 메모리 효과가 없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에서 80% 사이의 얕은 충방전은 빈번한 완전 충방전보다 수명이 30% 이상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가끔 외출 전에 배터리를 100%까지 충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랜 기간 매번 완전 충전하는 것만이 배터리를 진짜로 손상시키는 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여름에는 신진대사가 빨라져 음식을

통제하지 않아도 살이 빠질까요? 네, 고온은 확실히 기초대사율을 약간 올리지만 최근 날씨가 습하고 무더워서 습열로 인해 비위가 쉽게 막히고 대부분 사람들의 식욕이 떨어집니다. 만약 류동식이나 과일만 먹으면 근육이 소실돼 오히려 기초대사율이 떨어지고 가을이 되면 체중이 다시 늘어납니다. 날씨가 더우면 땀을 많이 흘려 미네랄과 비타민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단순히 더운 날씨 소모에만 의존한다면 점점 더 허약해질 뿐입니다. 건강한 체중 감량의 핵심 논리는 충분한 단백질로 정상적인 대사를 보장하고 잡곡으로 정제된 탄수화물을 대체해 에너지를 조절하며 습기를 제거하는 채소로 포만감을 제공하고 한열의 균형을 맞춰 비위를 보호하고 온화한 에너지 허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기, 달걀, 우유, 주식, 채소를 골고루 먹으면 여름철 땀으로 손실된 영양을 보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종을 가라앉히고 지방을 줄여 쉽게 요요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몸이 허약해져 졸리거나 기혈이 부족해지는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학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학 코너 오늘 시간에는 첫 순서로 김희자 씨의 우리 말과 우리 아들을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1: 어머니, 밥 잡수세요.
0: 아들애가 나의 옆에 와서 손을 잡으며 주방으로 끄당긴다.
1: 오, 알았어.
0: 나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애와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았다.
1: 어머니, 맛있습니다.
0: 연이어 건네는 아들애의 표준적인 조선말이다. 나는 맛깔스레 먹어주는 아들애의 모습을 지켜보느라니 흘러간 일들이 눈에 삼삼이 밟혀온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 애가 유치원에 다닐 적에 내가 무슨 궁디하고 그랬는지 한쪽반에 붙였다. 이어 소학교, 초중, 줄곧 한쪽반에 다녔다. 아마도 남자애니 앞으로 중국 사회에서 큰일을 하려면 한어를 잘 해야 된다는 부모의 욕심인지도 모르겠다. 간혹 애를 데리고 한족 친구들한테 놀러가거나 지어 집 부근의 슈퍼 한족 아줌마가
2: 这孩子汉语说的这么好啊我以为汉族孩子呢
0: 하면서 우리 군이가 조선족인 거 근본 몰랐다는 말을 들을 때면 애들의 언어에 대한 접수력과 유창하고 빈틈없는 한어 발음에 저도 모르게 흡족할 때가 있었다. 헌데 애가 어릴 적에는 그나마 철이 없어서 괜찮았는데 점점 크면서 애는 한어로 우리 부부는 조선말로 말하다 나니 서로 간의 소통이 잘 안 되어서 오해가 생길 때가 적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울 때면 올리보고 내리보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나한테 물어보고 누나한테 물어보고 지어 재미가 없는지 한쪽 구석에서 핸드폰만 뚜지기도 했다. 한 번은 아빠하고 다툼하고 할아버지한테 전화하여

지원받는다는 것이 도무지 소통이 안 돼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단마디 말만 연속 곱씹고 할아버지는 또 전화 한쪽에서 뭐, 뭐라는 게야? 하는 소리만 들렸다. 그러한 장면들에 맞대울 때마다 나는 저도 모르게 나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었다. 애가 그래도 조선족인데 자기 민족의 언어를 이렇게 몰라서야. 순간 애한테 조선말을 배워줘야겠다는 의무감이랄까 강렬히 느꼈다. 그때로부터 방학이면 조선말 교과서를 사가지고 우리말 모음 자음부터 시작하여 쌍받침까지 매일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의 학습을 견지했다. 그외 신문 같은 것도 갖고 와서는 간단한 보도 같은 거 애한테 반복하여 읽게 했다. 처음에는 발음이 잘 되지 않아 여행을 묘행으로 남산을 난산으로 자꾸 읽어 집 사람들을 웃길 때도 있었다. 나는 애한테 타격이 될까? 군이야, 잘한다. 하며 용기와 배우려는 욕망을 북돋아주는 한편 반복하여 발음 연습을 시켰다. 비록 떠벅떠벅 하면서 읽었어도 끈질긴 노력을 거쳐 기본 보기와 읽기는 그나마 잘 되어가고 있었다. 애가 올해 고중시험을 쳤는데 방학 기간 어떠한 형식으로 애한테 우리말을 가르칠까 고민하던 차 음악에 흥미를 갖고 있는 아들한테 외국에서 오신 성악 선생님을 찾아서 우리말 노래를 가르쳐 주었다. 애를 데리고 왔다지만 한족 학교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는 은근히 근심하는 선생님의 표정이다. 군이 어머니, 군이하고 함께 들어와도 좋습니다. 나는 그러기로 하고 애와 함께 첫 수업에 참가했다. 소파에 깊숙이 앉은 나는 지그시 구리를 지켜보면서 나의 일에만 열중했다. 구리도 일에 몰두하는 엄마의 모습을 곁눈질해보고는 물으려던 말도 꼴깍 삼키면서 선생님의 강의에 전신을 다해 몰두하고 있었다. 구리 어머니, 구리가 이렇게 말을 다 알아들을 줄 몰랐습니다. 내가 괜한 근심을 했습니다. 발음도 어쩜 이리도 똑똑함까? 선생님은 웃음꽃을 피우며 칭찬을 하신다. 지금은 군이가 우리 민요 아리랑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렁찬 목소리로 십여 수의 우리말 노래를 곧잘 부른다. 여기까지 쓰고 나니 알퐁스 도태의 마지막 수업에서 아멜 선생님의 어떤 민족이든 자기의 언어를 잊어서는 안 된다던 얘기가 불쑥 떠오른다. 이야기는 프랑스가 프로이센에게 정복당하는 시기를 배경으로 프란츠가 공부보다는 뛰어놀기를 좋아하던 차, 아멜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에서 자신의 민족 언어를 소홀히에 대한 것을 깊이 후회한다. 마지막 수업에서 프란츠는 식민 지배의 환경 속에서 모국어를 배울 수 없었지만 우리는 지금 중국의 우월한 소수민족 정책 하에서 우리 민족의 글을 마음껏 배우고 쓸수 있다. 모국어는 한민족의 언어이자 문화이다. 하물며 우리가 열심히 쓰고 배우지 않을 이유가 뭐겠는가?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창문 밖으로 아침 햇살이 나와 우리 구리를 따뜻이 비추어준다.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말과 글을 배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김희자 씨의 우리말과 우리 아들을 읽어드렸습니다. 요즘은 정말 우리말이 많이 빛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정말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좋은 문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장을 함께 하면서 제가 오늘부터 한 가지 할 일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뭐 우리 세대는 한족말에 그렇게 유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자식들한테 조금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한어를 많이 중시했던 것도 없지 않나 있는데요. 김희자 씨의 이 글이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경종을 울려주는 좋은 그린 것 같습니다. 황인순 씨의 우리말 꽃 피웁니다. 듣고 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화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우리 마을에 하방호로 내려왔던 옥주네가 연길로 돌아가게 된다는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다. 옥주는 소학교 4학년 때 우리 마을로 이사왔다. 날씬한 몸매에 하얀 얼굴. 모루알같이 까만 눈을 가진 옥주는 얼굴이 이쁜 데다가 옷까지 공주처럼 곱게 입었다. 옥주는 우리 반에 오자마자 남학생들의 눈길을 몽땅 뺏어갔을 뿐만 아니라 여자애들도 그 애와 놀기 좋아했다. 선생님이 옥주를 나와 한 책상에 앉혔기에 우리는 아주 사이좋게 보냈다. 이런 옥주가 이사를 간다니 몹시 서운했다. 옥주와 친하게 보내던 몇몇 친구들 중 누군가 다음 일요일 연길에 같이 가서 기념사진을 찍자고 발동을 걸었다. 모두 찬동했고 나도 아무 고려 없이 그러자고 대답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칠 후 차비 20전 빼면 그럼 30점만 있으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이 돈 30전을 누구와 달라지? 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방금까지 넘쳐나던 기쁨이 가뭇없이 사라지고 가슴이 침침해 났다. 우리 집은 째지게 가난한 것은 아니지만 아홉 식구의 노동력이라고는 아버지와 엄마뿐이어서 1년 수입이 얼마 안 됐다. 거기에 공부하는 학생이 넷이다 보니 매일 여기저기서 필기장 사겠다, 연필 사달라는 소리가 그칠 사이 없었다. 그때마다 한숨 쉬는 엄마를 많이 보아온 나였기에 학교 일도 아니고 친 조금만

0: 잘못해도 호되게 꼬지졌지만 전처 자식인 나와 오빠만은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와 동화책 속에 나오는 못된 계모들에 비해 더없이 착하고 인자하여 난 참 다행이야 라고 혼자 생각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런 엄마가 어쩐지 두려웠다. 그래서 학교에서 거두는 꼭 필요한 돈만 엄마하고 달라고 했다. 이때 문득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나는 곧바로 도리모리질했다.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안겨본 기억이 없고 여태껏 아버지와 한번 놀아본 기억도 없다. 어디 그뿐인가? 아버지는 종례로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다. 그냥 하루 종일 굳은 얼굴로 지냈다. 집에 오셔서 어쩌다 웃는 것은 막내 여동생이 아버지 하고 부르며 달려가 안길 때뿐이다. 나는 그런 아버지와 말하기조차 싫었다.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아버지에게 뭘 해달라는 것이었다. 내 속은 바질바질 타들어갔다. 후회하기 시작했다. 공연이 친구들과 약속해놓고 이렇게 속탈 줄이야. 내일 학교 가서 친구들과 안 가겠다고 말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며 숙제도 하지 않은 채 할머니 곁에 누웠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는다. 언제나 생글생글 웃으며 반겨주던 옥주의 고운 얼굴이 떠오른다. 또 다른 친구들의 얼굴도 떠오른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짓말쟁이라고 놀려줄 것 같았다. 안 돼. 연길로 가야 해. 내일 말하자. 아직 하루가 있는데 뭐. 이튿날은 토요일이었다. 나는 수업이 끝나자 불이 나게 집으로 왔다. 절반은 다름박질했다. 해지기 전에 마을 뒤편 버들방천에 가서 버들버섯을 캐려고 마음먹었던 것이다. 며칠 전 버섯을 한 광줄이 캐오니 할머니가 감자와 함께 놓고 찌개를 끓였는데 온 집 식구들이 매우 좋아했다. 특히 엄마가 제일 맛있게 들던 기억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인지 버들방천을 샅샅이 훑었지만 버섯은커녕 버섯 그림자도 보지 못했다. 빈 광조리를 들고 집에 돌아오니 남동생이 도랑물에서 놀다가 하얀 소선대복을 적셔 엄마한테 야단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날 저녁 나는 또 엄마와 연길 가는 일을 말하지 못했다. 온 밤 자지 못하고 끙끙 랭가스만 날았다. 일요일 아침 애들과 약속한 시간이 다가왔다. 온 집 식구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밥상 두레에 나누어 앉아 아침 식사를 했다. 남자들은 웃상에, 여자들은 아랫상에 둥그렇게 앉아 말도 없이 식사했다. 나는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았다. 몇 술 뜨다 말고 일어나 뽐뿌가로 가서 물독을 들여다보았다. 물이 얼마 없었다. 나는 뽐뿌를 찾기 시작했다. 아무튼 무슨 일이라도 하고 말을 꺼내면 혹시 어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이다. 벽시계를 쳐다보니 이제는 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말을 꺼내지 않으면 안 되는 관건적인 시각이 닥쳐왔다.
1: 엄마, 오늘 일요일인데 연기를 마담에네 집에 가서 옥수수 국수 받고 오람둥.
0: 나는 끝내 용기를 내어 어제 저녁 잠을 설치며 궁리해낸 연길 갈 이유를 말했다. 엄마는 가끔씩 입사를 한

0: 언젠가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될 것을 내가 왜 이걸 몰랐지? 허나 기쁨도 잠깐. 얼른 떠나려고 내가 옷방에 들어가서 미닫이를 닫고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정조 칸에서 벼락치듯 하는 아버지의 성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라니? 다시 말해봐라. 앞으로도 그냥 그 애만 그렇게 챙겨줍서. 엄마의 앙칼진 목소리였다. 이 애들도 좀 줍서. 왜그 애만 좀동?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우당탕탕. 뒤이어 무엇이 마구 뒤번져지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웃옷을 다시 주워입고 잽싸게 미닫이를 열었다. 눈앞에 미처 상상도 못할 전경이 확 안겨왔다. 나는 그만 입을 딱 벌리고 말았다. 아버지가 두 손으로 엄마의 멱살을 잡아주고 마구 흔들어대는 것이었다. 내가 어쩌다 걔한테 돈을 한번 줬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니? 이렇게 소리 지르는 아버지의 부릅뜬 두 눈에서 분노가 이글거렸다. 두 손은 엄마의 목덜미를 어찌나 꽉 잡아쥐었는지 엄마는 꺽꺽거릴 뿐 아무 말도 못했다. 이복의 아애비, 말로 하오. 이손좀 놓고 말로 하오. 할머니가 울면서 아버지의 왼손을 잡아당기는데 두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했다. 아부제, 이손 없어. 제발 이손 없어. 오빠도 이렇게 애원하면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구들 바닥을 보니 밥상이 뒤번져지고 그릇과 음식들이 어수선하게 널려 있었다. 너무나도 갑작스레 발생한 일이라 겁에 질린 동생들이 벽 한켠에 몰려서서 바들바들 떨면서 어쩔 바를 몰라 했다.
1: 아부제, 내 용기를 알가겠구만. 내안 가면 되잼동? 제발 엄마를 그러지 맙소.
0: 이 광경을 보고 울먹거리며 겨우 이렇게 말을 마친 나는 아버지에게 받았던 돈과 량표를 구두에 확 내던지고 왕왕 울면서 주저앉았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오른손을 놓더니 주먹을 쥐고 엄마의 얼굴을 향해 힘껏 내리쳤다. 이때 오빠가 등을 돌려 엄마를 막아섰다. 주먹은 다행히 오빠의 뒷잔등에 퉁 하고 떨어졌다. 오빠의 비명소리에 아버지는 그만 잡았던 손을 놓고 물러서 대문 밖에서 들려왔다. 나는 친구들이 집에 들어와 이 광경을 볼까봐 벌떡 일어서 밖으로 뛰어나갔다. 손등으로 흐르는 눈물을 훔치는데 눈물은 어쩐지 그쳐지지 않았다.
1: 너 웬일이야?
0: 눈물 범벅이 된내 얼굴을 본 옥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급히 물었다.
1: 응? 나? 배 아파. 너무 아파. 이렇게 눈물이 자꾸 난다.
0: 다른 애들도 놀란 눈길로 쳐다보는 것이었다.
1: 이 안에서 어쩌지? 약속 못 지켜서 너희들만 가.
0: 말을 마치고 나는 획돌아섰다. 그러고는 더 크게 소리치고 주저앉았다.
1: 너네 빨리 가.
0: 상황을 파악했던지 친구들은 곧바로 돌아섰다. 친구들의 말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나는 고개를 들어 애들이 떠나간 동구 밖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고운 옷을 차려입고 멀리 사라지는 친구들을 보노라니 뜨거운 눈물이 또다시 흘렀다. 뚜벅뚜벅. 문득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집을 나선 아버지가 내가 있는 골목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시고 있었다. 내 곁에 가까이 와서 걸음을 멈춘 아버지는 두 손으로 나의 어깨를 붙잡고 측은한 눈길로 한창 바라보셨다. 무슨 말씀을 하실 듯 입술을 실룩거리던 아버지께서는 결국 한마디도 못하셨다. 나는 서러움이 북받쳐 저도 모르게 아부제라고 부르며 아버지 품에 와라앉겼다. 아버지는 두 손으로 내 등을 가볍게 다독이다가 천천히 돌아서셨다. 순간 나는 아버지의 눈가에 뭔가가 번뜩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분명히 아버지의 눈물이었다. 저기 바자굽을 지나 고개를 푹 숙이고 맥없이 걸어가는 아버지. 구부정한 아버지의 뒷잔등이 조금씩 들먹이고 있었다.

최영숙 씨의 아버지의 눈물 읽어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마음이 아팠던 일들이 오늘날에는 다시금 또 내 인생의 추억으로 살아나는 이야기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정선아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간염은 우리의 간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염을 가볍게 여기거나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어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 민생열성 코너에서는 연변 사회의과학 문화교류협회 회장 리양준 의학박사님과 함께 간염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태워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 사회과학 문화교류협회 회장 리양준 의학박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중병으로 오는 흡혈병 이런 걸로 오는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간염들. 그리고 약물성 간염 같은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메니엘 장렬로 오는 이런 간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요하게 그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해서 제일 많이 걸리는 여기에 대해서 소개하려 합니다.
2: 네, 그래요. 우리는 각 류형의 이 간염 차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바이러스성 간염은 또 A형, B형, C형, D형 그리고 E형으로 나뉘는데요. 이 간염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3: 예, 이 바이러스성 간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병독이 일으킨 간염인데 바이러스란 게 우리 중국 조선말로 병독이라고 하는데.
2: 네.
3: 이 병독은 아주 작은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균이 보다 작아가지고 서리 우리 한 개 간세포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이런 저 차이점이라 하게 되면 A, B, C, D, E 이렇게 우형 간염까지 O형 간염이라고 하는데 O형 간염까지 다 있는데 이게 첫째는 병독으로 일으키고 두 번째는 뭔가 이런 여기 차이가 좀 있는데 이 병독이 그 바이러스가 DNA인가 RNA인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약속을.
2: 네.
3: 그래서 위에서 그걸 말한 거에 대한 DNA 병독이라 하게 되면 그게 온종한다 조금.
2: 네.
3: 그러니까 허리 그 변형을 잘 일으킵니다. 이래서 우리 그 이학상에서 예방할 때, 제1차 예방할 때, 왁진을 만들거나, 백신을 만들 때 좀 오랫동안 갑니다. 그래서 네. 우리 지금 E형 간염이라 하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B형 간염. 그거는 병독이 이 네 가지 종류의 병독에 비해서 DNA를 갖고, DNA 병독이라 이렇게 말한다. 다른 건 다 RNA 병독인데. 이래서 이게가 그 예방할 때 가능하게 오래 가기 때문에 지금 예방의 차원에서는 이 E형 간염이 그 왁진이 많이 나온다. 네, 결국 효과가 좋고 이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 이 다섯 가지 유형이 간염에서 우리 다른 차이라 하게 되면 핵심적이라 하게 되면 어떤 건 그 피로 전파되고 어떤 건 우리 음식으로 전파되고 네. 손으로 펑코 차나 손으로 전파되는데 그게 우리 자신 간염이 가평 간염 같은 거는 음식으로 손으로 많이 전파됩니다. 그렇지만 이쪽에 E형 간염이나 C형 간염 이런 것들은 우리 피와 피가 접촉해야 이런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피 안에서 이렇게 많이 이런 독용으로 해서 전파됩니다. 이것이 그 핵심적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네.
3: 그리고 하나 말할 건 이 효과를 볼 때는 그 이제 같은 급성간염, 펑코차란 A형이나 O형 간염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급성화를 많이 합니다.
2: 네.
3: 황달이 오고 나에 증상이 심해서 자기가 참지 못하고 자기 바빠서 저 병원을 갑니다. 그런데 이 만성화를 하는 그 병독성 간염들은 E형이나 B형 같은 저 C형이나 B형 같은 이런 간염들은 일반적으로 잘 초기에 발견돼 이래가지고 발견된 다음에는 만성화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2: 네.
3: 이런 상태에서 하나는 급성화, 하나는 만성화, 만성간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 네, 그래요. 그럼 이런 바이러스성 간염은 어떻게 전염이 되는지 그 전염 또 통로를 말씀해 주실까요?
3: 예, 이제 금방 이야기했지만 다시 말하면 그 우리가 입으로 먹어서 들어간다. 예? 병독이
2: 네.
3: 이게 하나는 피와 피를 접촉하는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피로 주사기나 혹은 그 우리가 어떤 기밀한 접촉에 의해서 피에 들어가야
2: 네.
3: 이게 전파된다. 예, 피로 들어간다면 몸에 그 먹어 들어간 게 아니고.
2: 네.
3: 그러니까 뜨신증명인가에 되면 이런 병독은 먹어서는 다 죽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그 그때 피와 접촉하면 그 피 안에서 살아서 간에 들어가서 복제를 하고 일으킨대. 그래서 거기 그 전염이 되는 이 전염 도경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전염병에는 세 가지 전염은 전염 도경, 전염적이나 이가 허리 걸리는 이가는 치라고 있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전염 도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0: 그래서 어떻게 바이러스성 간염이 어떻게 전염이 됩니까? 이게 아주 큰 문제인데.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는 이러한 저 우리 그 피와 피 전파는 여러 가지 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수혈을 받거나 혹은 수술 받을 때 수술할 때 그리고 문신을 채이거나 혹은 무슨 그 암암리에서 주사기를 나눠 쓴다거나 이러한 그 피와 피 접촉 그리고 그 수직 전파라고 어린 아이가 어머니 그 태판을 떨어져 나올 때 위상을 받으면서 피가 피가 접촉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피가 그 접촉해서 일으키는 이러한 데서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같은 그 A형 간염 같은 건 급성 황다성 간염 같은 거는 우리 먹는 데서 온다. 그러니까 여름에 음식이 깨끗하지 못하게 간염돼 가지고 특별히 그 해산물이나 이런 데서 많이 걸려서 올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전파 독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하나는 입으로 하나는 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1: 네, 그래요. 현재 어떤 간염 백신들이 있는지 또 한 번 백신을 접종하고 나면 더는 간염에 전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0: 예, 지금 생물의학이 발전에 따라서 많은 그 백신들도 새로운 방법으로 혁신해가지고 소리 부작용이 있었거나 하고는 중화가 잘 돼가지고 소리 아주 깨끗하게 나온다. 그런데 이게 대체적으로 이 백신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그 면역성을 그러니까 들어가서 사람이 반응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만. 그러니까 그 산 병독을 줄 수는 없고 이래서 그걸 죽여가지거나 혹은 다른 데서 그 병독성을 약화시켜서 사람에게 얻는 이러한 백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주약이 그 우리 바이러스성 간염에서는 A형 간염 같은 거 지금은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황달성 간염이 걸리지 않았거나 이런 사람들 혹은 고유형금 예를 들어 말하면 이사라 호사라든가 이모인원들 그리고 그 우리 그 오염 이런 저 방지에서 그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쓰레기라든가 그걸 처리하는 환우의 공로이라든가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교원들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공공장소에서 이런 저 식품 가공하거나 이런 사람들에는 고위험군이라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그 백신 놔줍니다. 그런데 여기 그 한번 걸렸다는 사람은 이제 같은 A형 간염 같은 건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성 지금 면역이 된다. 결국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도 심지어 20년 더 나아가서는 연구성적으로 아이 걸린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백신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만성 간염에서 이제 B형이나 C형 간염이도 지금 백신을 연구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완전히 그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은 B형 간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기가 DNA 병도이기 때문에 아주 온종돼가지고 자주 변이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백신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1: 네.
0: 아가 나와서 24시간에 한 번 맞고, 그리고 한 달 때 한 번 맞고,
1: 네.
0: 반년에 한 번 맞게 해서. 이런 시가 세 번 맞게 되면 아이들이 기본상 이 백신에서 그 리드를 많이 보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아주 적게 걸리고 그 다음에 성인들도 이 항원이 없 항체가 아예 나오게 되면 맞아서 예방할 때 이제 어떤 고위험군에서는 예방할 때 많습니다.
1: 네.
0: 이래서 이런 백신들이는 아주 비교적 연구적으로 그리고 아주 온정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C형 간염이 우리나라도 한 4,500만 명 있는데 이 C형 간염의 백신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RNA 병독이 자꾸만 그 이학상에서 변이 되기 때문에 전번에 네. 신관 병독처럼 자꾸만 변이 되기 때문에
1: 네.
0: 이 백신을 만들었다 또 변이 되면 효과가 이루어집니다. 이래서 효율이 없기 때문에 이건 잘 안 놓습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0: 네.
1: 그럼 이 바이러스성 간염은 현재 근치가 가능한지 네, 궁금하네요.
0: 네, 이게 정적으로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바이러스성 간염의 이갈, 제일 많은 게 우리나라가 20개 한 내에 지금 이갈이 있다 한데,
1: 그러니까 네.
0: 7,500만 정도 있다 한데, 이 옛날에는 이 백신이 없었기 때문에 다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걸린 다음에는 그, 좀 만성화를 하기 때문에
1: 네.
0: 그게 더 발전을 그 지금 저 써야 하는 이런 약들이 복제를 써야 하는 약들이 많이 나 괜찮은데
1: 네.
0: 그런데 그 저기 근치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근치한다는 거는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C형 간염 같은 거는 지금 약물이 나와가지고 그 RNA 병독이 복제나 억제를 잘하기 때문에 기본상 그 임상 근치 일기설이 기본상에서 걸린 다음에 일반적 근치가 잘 되는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이 C형 간염은 거의 이게

0: 어떻게 말한가 하면 조금 그 공질하고
1: 네.
0: 그리고 시형관념은 치유될 수 있다 커스 그 쿵즈 커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간염은 급성 간염과 만성 간염으로 나뉘는데, 네, 이는 어떤 구별점이 있습니까?
0: 예, 급성간염은 말 그대로 급성기에 그 폭로가 잘 돼가지고 인체에 그 증상이 심하고 체증이 명확해가지고 사람이 또 바쁩니다 이때.
1: 네.
0: 이래서 이 계단이 잘 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아 갈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초기 발견해서 이때 병원에서 지금 약이 좋기 때문에 임차 치료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자신간염 같은 유형기만 넘게 되면 기본상 일생면역을 갖고 다음에 걸리지도 않을 수도 있고
1: 네.
0: 효과가 좋습니다. 예, 만성을 아예 넘어갑니다.
1: 아,
0: 병도
1: 네.
0: 철저하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만성간염 이제 같은 이형간염이나 시형간염 같은 거는 이허병 그러니까 이병에 이형간염이 자이병이나 이병 이런 간염들은 만성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만성증적인 경과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이게 그 증상이나 증상 같은 게좀 적어질 때 해도 사람이 치료한다면은 간염 본신이 병독 본신이 간세포에서 번식하면서 계속 그간 조직을 파괴한다. 예, 파괴하고 그 다음에 만성증염증이 일으키기 때문에 간이 경변이 일어나거나 간경비라고 있는데 간硬화. 그래서 이기가 그 만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그 자기 평상시에는 뭐 아프거나 크게 뭐 증상은 없어도 만성화해서 일정한 시기가 되게 되면 몇년 혹은 몇십 년 지나게 되면 이게 합병증이 나오거나 혹은 전신 증상이 나오면서 신체에 매우 큰 영향을 일으킨다.
1: 네, 그래요. 간염이 있으나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기에 적지 않은 분들이 간염이 일정하게 지속이 된후 발견하거나 신체 검사를 통해서 발견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그럼 이런 아무런 증상이 없는 간염은 내 인체에 또 어떤 잠재적 위해를 줍니까?
0: 예, 간 본신은 우리 인체 내에서 오장육부 중에서 제일 큰데 여기가 체중이 한 1.5%에서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인 남성이 간이가 한 서근 내지 너근 정도 이렇게 큰데 어린아이 땐더 큽니다. 이게 조직에서 그러니까 이 기관이 우리가 그 화학공작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 이 공작이 마사지이 되면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뭐 번식하든지 뭐 이런 원인에 의해서 좋고 다른 원인에서도 마사지이 되면 여기 그 대상기하고 비대상, 저, 시, 수, 대상치하고 대상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할 수 있는 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내 공능을 이제 완전히 잃어먹게서 이게 간이가 전체 조직이 다 마사지 되면 자기 공능을 대상할 수 없는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기에는 간 조직이 크고, 그 다음에 재생이 빠르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간이 한 7, 80% 손해를 봐도 20, 30%만 남아있으면 다시 대상합니다.
1: 네.
0: 예, 이렇기 때문에 증상이 그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제일 큰 기관이기 때문에 무형이 그저나 그러니까 감각을 그잘 모르는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아픔이나 이런 거잘 모른다. 예, 이래서 그저 얼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대상기를 넘어서 그 비대상 그러니까 그 스대상 대상을 잃어먹어서 얻는 공능이 떨어질 때 때는 이 전체 간세포가 모두 망가질 때는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증상 가운데서도 전신적 증세가 많이 나타나서 그 잠재적인 유해가 그 폭로돼서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출혈을 한다든가, 예, 그리고 그 단백이 낮아져서 각 기관의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든가, 예, 그리고 복수가 온다든가, 예, 그다음에 간경화를 발전돼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인체 내의 그 기관들이 망가진다 이런 것들이 다올수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0: 예.
1: 가족 중에 네, 바이러스성 간염 환자가 있을 경우 가족 구성원이 효과적으로 네,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0: 예, 여전히 제가 대학에, 의과대학에 있을 때도 이런 연구를 시기 했습니다. 예.
1: 네.
0: 우리 연구생들도 그렇고, 가족 지간에 그 이형간염, 비형간염하고 그 시형간염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가족에서 전파를 어떻게 할수 있는가, 하고 있는가, 실제 이런 거 조사를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그 생활 습관에 의해서는, 예를 들어 밥을 같이 먹거나, 뭐 같이 자거나, 혹은 밀접한, 무슨 치매 큰 접촉이 없이는, 겉으로는 잘 간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가다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비형간염 있는 가족의 비형간염보다도 이 부부.

0: 아니, 시험관님이 걸리거나 비행관님 없는데, 여자가 비행관님이라면 남자가 꼭 비행관님인 게 아니고 시험관님이니까 이런 것들이 많고, 같은 관념에 걸리는 게 집에서 걸리는 게좀 적은 형태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그 침입 도계가 밀접하게 그 피와 피가 이전에 어릴 때부터 이런 접촉과 역사가 있어야 그게 잘 전염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잘 전염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 네, 그래요. 비바이러스성 간염 발병률이 수년 연속 이제 바이러스성 간염을 초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비바이러스성 간염의 발병 원인은 무엇입니까?
0: 예. 비병毒성 간염의 발병 원인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제일 중요한 우리 원인은 생활 습관에서 지금 많이 옵니다. 실제는 우리나라가 그 먹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운동을 적게 하고 비만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불규칙적인 이런 생활 습관에 의해서 간이 부담을 많이 주거나 이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녁에 음식을 많이 먹는다. 이렇게 되면 그 고소하고 맛있고, 그리고 간이 식품들이 기름이 많고 이런 것들 많이 먹고 소화를 하기 바쁘기 때문에 저녁에는 그 이화작용보다 동화작용이라는 게 사람이 축적하는 작용이 많이 형성되거든요. 이래서 비만이 온다 할 때는 뚱뚱한 사람들이 벌써 그 내장부터 시려집니다. 그러니까 내장이 시려던 건 내장이 지방이 쌓인다만, 이래서 지방간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린아부터 성인이기까지에 이 지방간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주 많습니다. 간에 지방이 그 함량이 5% 넘을 때는 우리 지방간이나 약성에서 이래 해보게 되면 기본상에서 지방간이나 기본상 진단을 많이 내리깁니다. 보통 중년들은 일반적으로 술을 좀 마신 사람들 하면은 지방간이 더 하고, 그래서 이런 그 알코올도 그 지방을 그 축적시키고 알코올 본신이 간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포도탕으로 왔으니까 그것도 전이 돼서 지방을 쌓이게 됩니다. 이래서 알코올성 간염하고 우리 그 생활 습관에 의한 음식에 의한 간염이 지금은 월상 그 간경화를 초래하고 간음을 나간 뒤 주요한 적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1: 네, 그래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비바이러스성 간염은 바이러스성 간염보다 가볍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런 인식은 맞습니까?
0: 아, 이건 완전히 틀린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든지 간에 이 바이러스성 간염이든 그 우리 비바이러스성 간염이든 간에 대한 손해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간 조직이 파괴되고 간에서 생산되는 우리 인체에 소요되는 이런 많은 물질들이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독성 물질을 해독 못하면서 간을 마비 만들면서, 그리고 그 독성 물질을 또 해독을 못하는 바람에 또각 기관에 특별히 그 콤팥이나 신당 이런 데 가서 파괴를 하면서 우리 간선 증후군 이런 것도 많이 나온다. 그래서 곰팥이 맞아진 사람 많고, 또 간이 나쁘면 당 대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당이 아주 중요한 그 효소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째 난 달달한 거 싫어한데 아 이게 당뇨병에 걸리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 장기적으로 보면 달달한 건 나이 먹는데 기름진 거나 알코올을 많이 먹거나 밥 아이 잡숫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 선후관계에서 이런 거잘 알아야 된다. 간은 옛날에는 그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80년대 전에는 못살 때도 간염 있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그래서 사탁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간을 예방해야 간에 그 간염을 예방해야 이 당뇨병도 오지 않는다. 이런 각도에서 지나치게 그 탄수화물을 달달한 거 공제하는 거는 나쁘다고 본다. 생활 습관 잘 조절하면 이 간을 보호하게 되면 당뇨병도 적게 올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 네, 그래요. 청장년층에서 발병.
0: 알코올도 지방으로 다 축적되니까, 이러니까 그 예티 저거 멤버로 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게 그 지방간이 오게 되면 대사가 물러야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지방간 하게 되면 비만. 이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 하고 있는데, 이 비만이 오면서 고혈증이 일어나. 혈증이 높게 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거 여기에 그 저기 나쁜 그 콜레스테롤이 증가되고, 그리고 그 토탈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도리글리세리드라고 간이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피 안에서 흐르면서 피를 진드러미 만들고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이래서 지방간은 우리 몸에 단순히 지방이 쏠려서 간이 못 쓰이들 뿐 아니라 이간 대사가 잘못되면서 지방 대사로부터 해서 포도당 단백 대사가 다 잘못됩니다. 이래가지고 온몸에 다른 기관이 혈관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어떤 인체의 모든 기관에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중장년층들은 절대로 생활 습관을 잘해야 된다. 꼭 일주일에 하루라는 간을 시식하는 간식이라는 것 같고, 누가 어떻게 청하든 어떤지 간에 하루만은 제가 그좀 간을 휴식시켜라. 이렇게 좀 집에서 술도 먹지 말고.

0: 저녁에 좀 굶더라도 이렇게 참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그럼 이제 이 지방간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네,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써 자연스럽게 또 호전시킬 수는 있는지
0: 몸을 쫄보게 되면 간이 지방도 쫄아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같은 혈지도 떨어지고 그냥 간이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간염은 간에만 손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네, 간염의 전신 합병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네, 이 간염이 일정한 정도에서는 합병증이 잘안 나타나지만 간이 대상 기능이 크기 때문에
1: 네.
0: 일단 이 대상 기능을 초과해서 대창 기능을 초과해서 대창진호 이거 초과해서 그다음에 간에 무리가 갈 때는 엄청나게 인체에 보복을 한다.
1: 네.
0: 예, 그러니까 간이 첫째는 뭡니까? 해독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모든 독성 물질은 우리가 흡수돼서 나쁜 물질이 사실은 심지어 알코올이 들어가서 분해돼서 그 알코올이 나쁜 물건들은 다 간에서 대상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대사 물질을 대사를 못하게 되면 이 독성 물질이 계속 인체로 돌면서 대뇌부터 각 기관을 해치고 그다음에 합성장애 있고 간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고 각종 물건을 합성해서 심지어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같은 것도 간에서 합성해서 전신을 내보내고 그다음 단백도 합성해서 내가서 인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 간이 나쁘게 되면은 모든 합병증이 다올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간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그렇군요. 일상에서 이제 간을 해치는 습관으로는 네, 어떤 나쁜 습관들이 있을까요?
0: 예, 간은 그러니까 침묵의 기관입니다. 예.
1: 네.
0: 아파도 잘 모르고 그다음 아프단 말잘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막 써먹고 많이 있는 간에.
1: 네.
0: 그래서 이번에 그 간염을 이런 일을 우리가 세계적으로 만들어서요. 이제는 한 16년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B형 간염을 발견한 미국 학자 기념학회에서 7월 18일이 되면 해마다 이 간염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야기도 한 가지고 이걸 60년대 B형 병독을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70년대에 들어서 이 병도 확실히 우리가 만성화할 수 있다 이렇게 발견한 다음에는 첫째는 이 간염이 일단 걸릴 때에도 그런데 이제
1: 네.
0: 같은 생활 습관이나 혹은 이제 같은 약물 치료 제때 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것도 관계되고 그리고 그 간염의 그 어떤 면역성적인 본인의 기질과도 많이 관계되기 때문에
1: 네.
0: 그렇지만은 간경변이 온다 간硬화가 온다 할 때는 이거는 이제 대상기를 넘어서 그 스다이창 대상을 저기나 어떤 대상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많은 증상들이 나타난다. 증상이란 건 우리 객관에서 보지 않고 자기절로 체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맥이 없다든가
1: 네.
0: 담이 안다든가 밥맛이 없다든가 구토설사 개수하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객관상에서 또 보게 되면 검사를 해보게 되면 이 몸이 어떤 그 드두주라는 게 혈관이 확장돼서 그 손이나 손바닥이나 혹은 그 나체나 무슨 이런 그 몸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예, 간장소 무슨 드두주 이런 것도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심지어 그 피를 토하거나 이런 사람도 출혈 증세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간단한데 그 칫솔질해도 잇몸에서 피 나거나
1: 네.
0: 코피자주 나거나 그다음에 어떤 여성분들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닌데 이게 다마도기 말기에 들어갈 때는 이미 늦었다. 예? 예, 간이란 건 땅바여지면 그 병독은 우리 약을 없이 치울 수 있지만 앞으로 당당해진 간은 다시 풀기는 약이 없습니다. 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하고 초기에는 증상이 크게 없대서 그래서 그 방치하면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초기에 벌써 증상이 나타날 때면 이건 초기라기보다 어디는 이게 초기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제 같은 증상들이
1: 네.
0: 잇몸에 칫솔질 때 피가 나거나 혹은 맥이 없거나 그다음에 이제 같은 그 드두주 현상이 나타나거나 심지어 화암에 복을 때 백단백이 내려가거나
1: 네.
0: 다른 어떤 간경 저 간염이가 올라가거나 이렇게
1: 네.
0: 되면 중시해야 됩니다.
1: 네. 그럼 이제 간암은 네, 조기 검진 방법이 무엇인지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얘기해 주실까요?
0: 예, 간암이라 하게 되면 우리 간경화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생물성적이랄까 이런 방면에서의 병독으로 일으킨 암 가운데서 이 간암이 제일 많습니다. 예,
1: 네.
0: 그러니까 B형 간염이 일으키는 간암, 간경화를 넘어서서 간암 이렇게 오는데 이 간암이 조기 검진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뭐 첫째는 사람들이 이식이 중요한다. 이게 내가 B형 간염이나 간이 됐다, 만성화를 했다. 혹은 계속 정기적으로 검사했는데 이게 농도가 떨어진다. 가 보게 되면 T도란 게 있으면 DNA 검사로. 그러게 되면, 그리고 증세 좀 있다 할 때는, 반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가서 계속 이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예?
1: 네.
0: 그 다음에는 화암에서 자타의 단발한 게 있습니다.

0: 어릴 적에 이런 단백들이 보통 성인이 되면 많이 나타나는데 성인이 돼서 다시 나타날 때는 이 가람 초기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무슨 크게 CT나 뭐 MRI 하기보다 먼저 B초만 잘 해도 거기에서 의심을 가지면은 이제 CT나 MRI 해서에 이르게 되면 1cm 좌우위권 다 발견한다. 지금은 AI가 발전해서 AI 플러스 MRI 이런 기계들이 나왔기 때문에 자그마한 0. 몇 cm도 지금 다 의심을 갖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제일 좋겠죠.
0: 그렇죠.
1: 네. 시중에 이제 뭐 간보호제라거나 건강기능식품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정말 효과가 있을지 또 선택할 때에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 예, 건강보조식품, 이런, 저기나, 보조식품, 공능식품, 건강식품, 이렇게 다, 이름이 다 부동하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말해서 보조식품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쨌든 음식으로부터 온다. 이 음식에서 제일 나거나, 이렇기 때문에, 특수한 흡수장애가 없으면, 예, 그래, 먹고서 소화할 수 있고, 어떤 음식이나 먹을 수 있다면, 이런 거 특별히 쓸 필요 없습니다. 예, 어딘가 그런데 혹시 이제 간경화라고 하게 되면, 이게 합성이 잘 아니거든요, 단백이나, 예. 그 다음에 우리 인체가 소화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특수한 무슨 뭐 아미노산 만든다든가, 빠이단발이 있는다든가, 이런 거는 그 약물로 치료할 때 쓰고 음식으로는 제가 보건 데는 뭐 특수하게 소화 잘 되는 음식, 예? 흡수 잘 되는 이런 좀 땅땅하지 않고 좀 능히 소화될 수 있는 음식들이 좀잘 잡수는 것이 여러 가지 야채를 비롯해서 해 좋다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1: 야채 같은 것도 많이
0: 그런 것도
1: 드셔야죠.
0: 야채 스프람 이런 것도 많이, 비타민들한 이런 것들이 많이 흡수하는 것도 좋습니다.
1: 그래요. 일반 대중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간염 예방 관리 행동과 또 바로 잡아야 할 임식 오류는 무엇입니까?
0: 그러니까 첫째는 모든 병이 다 그렇습니다. 간염뿐만 아니라 먼저 이게 건강 지식을 우리가 보급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부터 건강에 대한 지식을 학습해야 된다. 지금 사회는 이 건강 지식 학습이 좋습니다. 예, 많아서. 그러니까 이거 네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첫째 네가 정말 자기 몸을 위해서 지식을 배우겠는가, 아이 배우겠는가, 지식을 연마하겠는가, 이 중요한다. 미네 1, 2, 3, 4도 모르는 건강 지식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서 쓸데없어. 그 사람 실천하기는 또 실천하더라도 이 건강이 기초 지식이 없으면 실천할 수 없습니다. 첫째는 공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조기 발견해야 되는데, 조기 발견이 우리 의학상에서 2G 위상, RG 위상, 산지휘파라 말하는데, 이 간염 같은 거는 이제처럼 전기적인 뭐 가속력이 돼서 전기적으로 가서 검사를 한 사람은 물론 발견할 수 있지만, 뭐, 나는 가속력도 없고 뭐 아프지도 않은데 이런 사람은 불씨를 발견한다는 것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전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씩은 좀 가서 자기 신체를 아껴가지고 어떤 데에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기 발견하는 게 그게 얼지위파라 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이 발견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나 간염이나 이런 만성 간염이나 이런 것들이 B형이나. 그래서 이런 걸그 초기 발견하기 위해서 정기검사를 잘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고, 이제처럼 그 병도성 간염 이래도 비병도성 간염도 이제 알코올이나 음식에 의해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 세끼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운동일까지 휴식일까지 이렇게 잘 한다면 우리가 간을 정말 잘 보호하는데 일생을 쓰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사회의학과 과학문화교류협회 회장이신 리양준 의학박사님과 함께 간염과 간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우리가 흔히 가볍게 여기는 간 질환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방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간 손상이 누적되면 만성 간 질환, 간 경변은 또 물론이고요, 간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 건강은 개인의 건강을 넘어 가정과 사회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간염 예방에 힘쓰고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성의 허영실,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반 세주를 걸친 이별의 사랑.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심장이 마구 뛰고 귓가에서 우레가 오는 것 같았다. 나는 반드시 저 낡은 신문을 가져야 한다. 거기에는 여화를 위해 밝혀야 할 진상이 있고 모든 일에 관건이 숨어있다.
1: 아이고, 안 팔려면 말지요.
0: 서연이가 나를 콕 찔렀다. 그럼 200원 하세요. 200원. 안 팔겠으면 남겨서 시간 날 때 보면 되겠군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옛날에는 통조객이었던가 보죠? 그 말에 로이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서연이가 잽싸게 말을 붙였다. 할아버지는 딱 보아도 박식한 사람으로 보여요. 이 낡은 신문은 옛날부터 보관해오던 거 맞죠? 이 신문에 할아버지 명함이라도 올랐나요?
2: 아니라오. 나는 부잣집 도련님도 아니고 그저 친구와 함께 몇 번 다녀봤을 뿐이지.
0: 할아버지, 200원에 팔아요. 갖고 있어도 달리 쓸 데가 없잖아요.
2: 300원.
0: 안 돼요.
3: 좋아요.
0: 먼저 가격이라도 정해놓아야 시름이 녹였다. 그 바람에 서연이가 화를 냈다. 200원이면 살 수 있는 물건을 나게 한마디 좋아요로 다 망쳤으니.
3: 난 요 장만 필요해요.
0: 나는 나머지 두 장은 로인한테 돌려주었다. 로인은 폐물이 돈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0: 그것도 300원 돈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세상에 이런 도난 사람을 봤나. 고리를 찾아 헤매도 이 같은 바보는 드물 것이다. 귀신한테 몰리지 않았으면 나도 이럴 리가 없지. 나는 신문을 접어서 고이 뒷주머니에 모셨다. 그러다가 별로 안전하지 못할 것 같아서 다시 앞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손으로 꼭 쥐었다. 마치 생명줄인 것처럼. 나는 마음을 안정시킨 후 이 가게를 둘러보았다. 이 가게는 모로가 중심에 섰는데 왼쪽으로부터 세 번째 칸이었다. 3, 8, 77. 나는 전반 과정을 초연이가 상론하고서도 점점 방향을 잃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 둘은 다 정상적인 사람인데 왜 이렇듯 황당하고 불명확한 세계에 왔지? 유쾌하지 못한 모험이었다. 굉장히 공포스럽고 깜짝 놀랄 결과가 있을지도 모른다. 단서는 잡았는데 어떻게 그 허물을 벗기지? 이건 소학의 연애 심리와 같았다. 절반까지 다 왔는데 중도에서 포기하기는 아까웠다. 퍼즐이 맞춰질수록 힘이 들었다.
1: 초연아, 이 일이 혹시 내 전생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닐까?
0: 흥! 초연이가 나를 흘겨보았다. 그렇다 쳐도 당신은 주인공이 아니야. 기껏해 기생아가씨들한테 꽃편지를 나르는 심부름꾼 같은데? 그럴지도 모르지. 기생아가씨들을 대신해 연지분을 사고 세수물을 받아주고 정인과의 약속을 잡아주는 심부름꾼이었을지도 모른다. 당일 저녁 세 사람은 또 한자리에 모였다.
1: 여화씨, 진실을 알려주세요. 첫째, 12도령은 죽지 않고 아직 인간세상에 남아있어요. 둘째, 그는 아편을 삼킨 게 아니라 수면제만 복용했을 뿐이에요. 셋째는 여화씨가...
0: 어둠 속에서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채 묻지도 않았는데 여화는 실성통곡하고 말았다.
2: 12도령이 살아있다고? 죽으려 하지 않았다고?
1: 여화씨, 울지 마세요.
0: 나는 어쩔 바를 몰라 했다. 초연이가 여화를 위로했다. 여화씨, 진정하세요. 여화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2: 전 영원히 12도령을 만나지 않을 거예요.
0: 그러더니 여화는 또 쓰러졌다. 흰 그림자가 무너졌다. 나와 초연이는 그녀를 말리기에 급했다. 여화가 이렇게 가버리면 나와 초연이는 수많은 추리와 의심 속에서 일생을 보내게 된다. 나는 화가 나서 천유보를 꺼내 활 던졌다.
1: 어떻게 이렇게 가버리려고 해요?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고생했는데. 헌데 여화씨는 사실을 숨기고 저의 동정을 이용했어요. 여화씨가 이렇게 음험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0: 나는 화가 나서 거침없이 욕했다.
1: 당신이 현실을 도피하고 가버리면 우린 영원히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이야기를 그렇게 잘 꾸미면서 왜 편극을 안 했어요? 기생과 편극은 똑같이 사람을 속일 수 있잖아요.
0: 두 여자는 종대로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는지라 가만히 앉아서 어쩔 바를 몰라 했다.
1: 여화씨, 진상을 말해보세요.
0: 여화는

0: 몸을 범벅이 되려 죄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향해 머리를 굽혔다. 나는 바삐 가서 그녀를 부추겼다. 영정씨, 사실대로만 하면 절 용서해 줄 거죠? 그녀는 겁먹은 얼굴로 낡은 신문을 주워들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1: 아무렴요.
0: 77번이라도 용서할 것이다. 어차피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그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일부러 숨긴 그 단락을 말해주었다. 12도령과 요환은 신분 차이가 너무 큰 사람이었다. 요화에게 12도령은 쳐다보지도 못할 나무였다. 12도령이 집에 돌아가면 일생 중 가장 황당했던 날들이 사라지고 다시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 수 있다. 훗날 두 사람이 만난다 해도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스쳐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는 밝은 미래로 향하고 그녀는 시궁창 같은 고대에 깊이 빠진다. 12도령, 이 남자는 정갓집 현숙 아가씨와 결혼한다. 현숙 아가씨는 12도령의 지난 날을 용서해주고 행복하게 잘 살 것이다. 하지만 묘화가 힘들게 이뤄온 사랑은 한순간에 연기로 변해버릴 것이다. 정갓집 아가씨와 진갓집 도련님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 정갓집 아가씨는 넓은 집에서 비단 옷을 입고 온몸을 보석과 진주로 감싸고 12도령의 품에서 행복한 표정을 짓을 것이다. 그 훗날에는 여화는 그 훗날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여화는 그날 밤만을 염두에 두고 사악하게 변했다.
2: 이 남자를 내 것으로 만들 거야. 내가 얻지 못하는 건 누구도 얻지 못해.
0: 노름에 대해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판을 짜서 같이 죽자. 그만한 대가는 바칠이라.
2: 헤어지는 날 저녁 나는 술에 수면제 사시바를 넣었어요.
0: 나는 깜짝 놀랐다. 이건 극히 공포스러운 살인 음모였다. 서연이는 나보다 더 경악했다. 초반에 여화에 대한 태도가 마음에 걸렸는지 여화가 자기를 죽일까봐 겁나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내 손을 꽉 쥐었다. 우리 두

라디오 소설 연기구 원작 리벽화 편역과 극본의 장선자 리림경 해설 정소나 배역 김혜연 최림 정소나 련무령 제작의 련무령 2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지난주는 사무실 이사를 하며 섞여야 하는 보고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가늠할 수 없어 한참을 헤매야 했습니다. 먼저 꼭 필요한 서류를 겨우 찾아 급한 업무를 처리한 뒤에도 오랜 시간 자료를 하나하나 분류하며 다시 순서를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섞갈려 어지럽혀진 자리를 복구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바로 섞갈리다입니다. 갈피를 잡기가 어렵도록 한 대 뒤섞이다는 뜻으로 단순히 물체가 뒤섞인 상태를 넘어 질서가 흐트러진 탓에 정리하거나 상황을 파악하기 힘든 답답한 상황까지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흔히 쓰이는 섞이다와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섞이다는 단순히 물체가 뒤섞이는 현상만 객관적으로 나타낸다면 섞갈리다에는 뒤엉킨 탓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의 답답한 심정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섞갈리다는 종이 서류나 물건의 순서가 어지러워지는 상황 외에도 머릿속을 묘사할 때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거리와 해야 할 일이 동시에 떠오르면 생각이 섞갈려 어느 일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망설이게 됩니다. 마음속 여러 가지 계획이 뒤엉켜 판단이 흐려지는 모습 역시 섞갈리다로 표현하기 적합합니다.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흔하게 쓰는 평범한 표현 대신 섞갈리다를 사용한다면 혼란스럽고 답답한 느낌을 훨씬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들어 습금형 총서기는 일린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내려 고품질 발전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양호한 시작을 이끌었습니다. 현재 각지는 주황의 일린의 지침에 따라 현장 실천을 통해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성장 동력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양 생산 총액이 5.5조 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관리를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에어 시사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자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시작을 이끌었습니다. 계열 보도.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힘써 개척하자 습금형 총서기의 올해 국정 운영 실기 오늘은 고품질 발전을 확고하게 추진해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좋은 시작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발전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개혁 개방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추진하고 중국 기적의 세상을 계속 써내려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은 전략적 기회와 위험 부담 그리고 도전이 병존하고 불확실성과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가 늘어나는 단계에 놓였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힘을 전면적으로 발휘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역사적 단계에서 핵심적인 한 바퀴를 잘 달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은 전체 국면에 영향을 미치고 출발은 이후의 과정을 결정하고 그리고 국가발전계획법을 통해 국가발전계획의 제가 빗바람과 파도를 헤치며 나가면서 강대한 탄력성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전략적 토대는 바로 완전한 산업체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물경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속화하며 크게 키워만이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튼튼한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전국인대정협회 기간 강소대표단 심의에서 총서기는 대국인 중국은 반드시 실물경제를 추구해야 하며 여러 명과 여러 영역에서 하나가 없어도 안 된다고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중심을 내실을 다지고 자체를 강화하는 데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발전의 주도권을 잡는 선제수이기도 합니다. 올 들어 진행한 중요한 회의와 지역 고찰에서 습금형 총서기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다그쳐 구축할 때에 대한 업무를 포착하고 국내 대순환을 강화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자주성을 높이고 국제 순환을 확정해 국내 개혁 발전에 활력을 증강하며 내외 연결과 상호 촉진, 공동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버팀목입니다. 올 들어 습금형 총서기는 국내 전반 국민의 자간에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전국 인대정협회의 기간 총서기는 경제 대상은 새로운 상황을 연구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을 들이고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경제 대상의 발전 기간이 안정적이고 외부 충격을 막는 능력이 강해야 전국 경제의 안정을 지탱할 수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전국 인대정협회 이후 총서기는 하북 웅안신구에서 웅안신구 고품질 건설과 발전을 깊이 있게 추진할 데 대한 좌담회를 열고 북경, 천진, 하북의 협동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6월 총서기는 동서부 협력 사업의 상시화에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선두 주자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동서 협력을 통합 추진하고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는 등 각지는 총서기의 전략적 지도에 따라 힘을 모아 큰 일을 도모하는 사회주의 제도적 우세를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는 중국식 현대화의 제반 국면에 관계됩니다. 농업과 농촌의 현유수입니다. 식량 안전, 에너지 안전, 산업사슬과 공급망 안전을 수호하는 것부터 재해방지,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는 새로운 동력을 키우고 구조를 최적화하는 발전세를 보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경제 상반기 보고서이자 시작과 출발의 중요한 성적 표기랍니다. 그리고 전년도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위해서 량화한 기반을 닦았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정보센터 연구원 위기관은 실무적으로 이를 몰두한 것입니다. 7월 1일 열린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습금평 총서기는 신심을 다지고 분투하자고 전당에 호소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시간과 역사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며 전당 동지들은 반드시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겸손하고 신중한 자세로 강고 분투하며 과감히 투쟁하고 투쟁에 능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여러 민족 이민에 의지하고 이들은 단합하고 인솔해 새로운 로성에서 분발 정진하며 신시대에서 공을 쌓고 새로운 빛나는 성과를 힘써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간은 진취적인 자의 것이고 역사는 진취적인 자의 것입니다.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의 강력한 지도하에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이민들은 신심을 안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웅대한 목표를 향해 용맹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연중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상반기 중국 경제는 압박을 견디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혁신적이며 우량한 발전 추세를 이어갔고 강력한 탄력성과 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각지는 조항의 일련의 지침에 따라 현장 실천을 통해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성장 동력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특별기획, 기초를 다지며 성장 동력 축적, 오늘은 장비 제조업의 고도화와 혁신, 첨단 산업의 성장 가속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의 무호항은 열기와 기계음이 뒤섞여 있고 무값 로봇은 이곳에서 글로벌 인도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값 로봇의 루석 해외 출하 규모는 2,000대를 돌파했으며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60여개 나라와 지역에 진출했습니다. 제품의 해외 진출에서 서비스 현지 정착까지 무값 로봇은 유럽 동맹 CE, 미국 FCC 등 국제 인증을 취득하며 중국 제조에서 글로벌 운영으로의 핵심적인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무값 로봇의 장규병 사장은 장면이 제품 개발을 주도하고 장면이 기술 승격을 주도하게 하는 원칙을 고수하며 교통경찰, 안내이사, 판매 접수 등 실제 응용 장면의 실용적 수요를 먼저 찾고 그 다음 로봇이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를 거치고 사용되며 검증되고 지속적으로 개선, 승격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성과 직할시는 앞다투어 첨단 장비 제조와 전자정보산업 배치에 나서고 있으며 신흥산업은 더 이상 먼 청사진이 아니라 눈앞이 펼쳐진 뜨거운 현장이 되었습니다. 상반기 절강성은 10억 원 이상의 다양한 로봇을 수출하여 약 100개 나라와 지역에 공급했습니다. 그중 지능형 생체 모방 로봇 수출액은 4억 3천만 원으로 전국 수출 총액의 60%를 차지하며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항주세관 산하의 전강세관 종합1처 하몽첩 부처장은 더 세밀한 방식으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시장의 생체모방 지능형 로봇에 대한 진입기준이나 규제요구사항 등을 기업에 정확하게 제공해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상반기 장비 제조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해 전체 규모 이상 공급 증가률을 3.9%포인트 앞지르고 첨단 기술 제조업은 13.3% 증가하여 7.9%포인트 앞섰습니다. 중국 규모 이상 전자정보 제조업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하여 같은 기간 공급 증가률보다 9.4%포인트 높았으며 6월 단일 월간 증가률은 15.7%에 달했습니다. 중국 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 전자정보연구소 마베베 연구총감은 세 가지 주요 동력이 강력한 지지대를

형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첫째, 산업 정책 혜택이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둘째, 기술 혁신의 선도적 효율성이 뚜렷합니다. 셋째, 산업 구조와 제품 공급 능력의 지속적인 최적화에 따라 우리나라 정자정보 제품은 끊임없이 더 높은 부가가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제품 수출과 기업의 수익성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시점에서 돌아보면 우리는 파도를 헤쳐나가는 패기와 함께 고난을 극복하는 인이 되셨습니다. 중국 제조는 더 깊고 더 높은 곳을 향해 힘차게 나가고 있습니다. 공업정보화부 왕위명 수석 총공정사는 현재 대외 환경이 복잡하고 둔감하며 국내적으로는 공급 과잉과 수요 약세, 구조적 모순이 여전히 두드러지지만 우리나라는 완전한 산업 시스템, 강한 회복력에 뚜렷한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개혁 조치와 지원 정책이 주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1.9% 증가하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환류 변환소인 해풍 지심이 설치를 끝내고 세계 최초의 16메가와트 인장각 부유식 풍력 플랫폼인 해유 안란호가 순조롭게 출항했습니다. 김효 처장은 상반기 우리나라 해양경제 운영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혁신적이며 우량한 발전 추세를 이어갔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빠르게 성장하여 국민 경제의 새로운 성장점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입국 관광 열기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각 지는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소비 장면을 최적화하여 입국 소비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북경 수도공항과 대흥공항의 출입 경력의 흐름은 모두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7월 한 달 동안만 출입국 외국인이 연인 수로 60만 명을 넘겨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메이코 관광객 라우라 리즈는 단체 리행이 아닌 자유 리행을 선택했는데 모든 것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번역, 차량 호출 등 다양한 앱을 사용할 수 있었고 호텔 시설도 편안했으며 매우 즐거웠고 중국은 너무 아름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입경통 고 베이징 플랫폼은 16개 언어를 지원하며 관광지 입장권 예매, 호텔 예약, 차량 호출 등 39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경 시내 약 18,000개 주요 매장은 외국 카드 결제를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북경 세관은 전년 동기 대비 567.7% 증가한 누적 11만 건 이상의 면세 환급 신청서를 검증했고, 환급 대상 상품 총액은 9억 원을 초과하여 49.67%의 증가률을 보였습니다. 올 상반기 상해시는 전년 동기 대비 27.82% 증가한 연인 수로 531만 4,900명의 해외 관광객을 맞이했습니다. 상해시는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여러 주요 상권, 관광지, 호텔, 대형마트에서 해외 발행 은행 카드 직접 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관광객 아드리아누는 중국에 온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바로 편리한 결제 방식이었다며 이 덕분에 쇼핑이 매우 편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올 들어 광동, 향항, 오문 광역 도시권은 새로운 라운드의 외국인 관광객 방문 붐을 맞이했습니다. 7월 28일 기준 광주, 심수, 향항 고속철도 서구룡역 통상구에서 올해 확인된 외국인 여객 수는 이미 연인 수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34%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심수 출입경 변방 검사본소, 서구룡 변방 검사소 양옹룡 부소장은 외국인 여객의 입국 카드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보, 자동 입력과 다국어 안내 기능을 추가하여 신고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소개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신고률은 99%를 초과했습니다. 해남의 입국 관광 열기도 지속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사마시 관광발전국 장호부국장은 사마시는 15개 나라와 지역에 24개 사마 관광사원
홍보 거점을 구축하고

19개로 36갈래 국제와 지역 항공 노선을 개통 운영하면서 해외 관광객 유치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상품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하고 건강 휴양, 무형 문화유산, 야간 공연, 야외 운동 등 몰입식 체험 상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이일 이란 외교부 아라그치 부상의 전언들에 따르면 이란과 오만사 협상이 현재 막바지 단계에 진입하고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 바가이는 앞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관리를 주도할 것이며 오만과 협상하고 지역 내 기타 국가와 대화를 진행한 후 추진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영국, 불가리아, 우크라이나가 각각 이란과 연락을 다루고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행동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취소한 트럼프의 속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는 이란과 기타 중동 국가들의 청구로 각 측이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볼 수 있다면 군사행동을 취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었고 다른 하나는 미국 국회 중간선거 전에 트럼프 정부가 재차 이란을 공격하면 큰 위험 부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7월 29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칼리드 빈 살만 부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벤스 부 대통령과 회담할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의 긴장 정세를 완화하려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아크시오스 사이트가 8월 1일 전한 데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왕세자가 이날 트럼프와 진행한 통화에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3라운드 대규모 공격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왕세자는 이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군사 행동을 서두르는지 설명하길 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나 기타 중요한 인프라에 대해 미국이 대규모 공격을 가할 경우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기타 해만 국가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란 외교부 아라그치 부장도 중재책을 통해 그 어떠한 무리한 행동을 취하지 말 것을 미국에 경고했습니다. 아라그치 부장은 8월 1일 파키스탄 무니르 육군 참모 총장과 터키 외교부 피란 외무장관,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 바이살 외무장관과 각기 통화하고 이란은 국가 주권과 안전, 영토 완장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며 모든 침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란 광명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만약 미국이 이란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면 이란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연합투쟁국의 유전, 카타르와 이스라엘의 천연가스 시설에 대해 보복 공격을 가할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으로 해만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이 어쩔 수 없이 전쟁에 휘말려들 것이고 전쟁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란은 해만 국가들이 지역 긴장 정세를 완화하기 위해 미국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국내에서 이란 전쟁을 부정하는 정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 그룹이 7월 27일 발표한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3분의 1만이 트럼프 정부는 이스라엘이나 기타 동맹국을 도울 것

것이 아니라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 이란과 기타 중동 국가가 미국의 공격을 중단할 것을 청구하고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초보적으로 합의를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내용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전면적으로 철저하게 개방하고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핵 위협을 제거합니다. 이란 메흐르 통신은 1일 트럼프가 언급한 공격 중단 요청은 새로운 거짓말에 지나지 않으며 이란군은 현재 최고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전쟁 사태가 발생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시설과 기타 민간 시설을 공격할 것이라고 이란을 위협했지만 최종 계획을 취소한다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취소한 트럼프의 속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함경문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개별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계획하는 다국적 연맹에 대해 말씀
1: 의법 제국을 어떻게 조진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전면적 의법치국,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과 관련해 호치했습니다. 바로 의법치국, 의법집권, 의법행정을 공동 추진하는 것을 견지하고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의 일체화 건설을 견지하며 과학적 립법,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 전민준법을 전면 추진하는 것으로 재반 국가 위협의 법치화를 전면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0차 당대회 보고는 4개 면의 중요한 과업을 구체적으로 포착했습니다. 첫째,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의법 치국을 견지하려면 우선 의헌 치국을 견지해야 하고 의법 집권을 견지하려면 우선 의헌 집권을 견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시대 10년간 우리는 일부 중점 분야, 신흥 분야, 대외 관련 입법을 힘써 강화하고 선호하여 많은 법률과 법규를 그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모셔보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방금 민법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민법전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욱 많은 성취감과 안전감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셨는데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의 치안 환경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 소매 치기도 줄어들었습니다. 의법치 국면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욱 근접하고 우리의 생활질을 더욱 잘 보호해주고 높여줄 수 있는 법률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이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시대 10년간 국가 관리에 꼭 필요하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법률이 잇따라 발표되거나 개정 보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 2년간 시행되기 시작한 몇 가지 법률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를테면 2021년 1월부터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 가정교육촉진법, 2022년 6월부터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 소음공해방지법은 법률제도 차원에서 대중이 관심하는 초점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질문 감사했습니다. 그럼 계속해 전면적 의법치국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법에 의한 정무수행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0: 법치정부 건설은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중점 임무이고 주체 공정이라고 제기했습니다. 셋째, 사법 공정을 엄격히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공평과 정의는 사법의 영혼이자 생명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공정한 사법은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방어선이며 공정하고 능률적이고 권위가 있는 사회주의 사법제도 건설을 추진해 인민대중이 모든 사법사건에서 공평과 정의를 느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넷째, 법치사회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법치사회는 법치국가를
1: 거치국을 견제하는 정치선언이자 우리 당이 법치중국 건설을 추진

해상 방위연맹의 설립을 지지한다고 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많은 나라가 공동성명에 내면 후티 무력 간 충돌이 격화하고 홍해의 긴장세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열렸습니다. 후티 무력은 7월 20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금지령을 발표한 후 홍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을 수차나 공격하고 미사일과 무인기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내 에너지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군도 후티 무력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회의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 따르면 다국적 해상 방위 연맹은 해상 안전, 정보 공유, 정보 교류, 행동 계획, 연합 훈련, 경험 교류, 인원 훈련, 능력 건설, 그리고 연합 해상 행동 등면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성명은 해상 방위 연맹의 목표와 원칙에 공감하는 국가들을 조정해 협력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정치전략연구센터 연구원 압둘 아지즈 샤바니는 관련 창의는 사우디아라비아 안전기념의 전환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특정 역외의 강대국에 더 많이 의존해 자신의 안보를 확보했다면 지금은 지역국가가 주도하는 장기적이고 제도화한 협력기제를 통해 해상 안전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해만 아랍국가협력위원회 국가 중 아랍연합 수상국가 오만은 공동 성명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아랍연합 수상국의 불참은 최근 아랍연합 수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긴장세와 관련됩니다. 최근 몇 년간 지역 주도권에서 양측 사이의 경쟁 게임이 승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무에서 오랫동안 중립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오만은 현재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을 중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란에 대항하는 연맹으로 간주되는 해상 방위 연맹에 가입해 자신의 외교적 지위를 손상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해상 방위 연맹 창설 준비를 발표하기 전에 후티 무력 지도자 압둘 말리크 후티가 7월 30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전면 승격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후티 무력도 전면 승격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옛 샤바니는 해상 안보 협력은 지역 분쟁보다는 안전관리와 위험부담 통제에 더 많은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홍해 정세의 장기적 안정은 예멘 정세와 지역 국가 간 관계, 더 큰 범위 내 지역 안보 환경 등 요소에 얽매여 있습니다. 홍해

항행 안전을 소화하려면 해상 안전 협력 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지역 국가가 협동해 항운 안전 보상 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고 독일은 정치 대화와 외교 교섭을 통해 긴장 정세를 완화하고 지역 안정에 영향 주는 심층 모순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안보 협력과 정치적 해결의 경로를 결합해야만 홍해 항도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소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부다에 도착한 이민자가 거의 모두가 마로크로 돌아갔다고 배웠습니다. 여러 매체는 에스파냐 정부의 자료를 인용해 이민자 최소 5만 명이 예전에 마로크에서 해로를 거쳐 북아프리카 해안에 위치한 에스파냐 휴다로 미입국했다고 전했습니다. 휴다 지방정부가 추산한 이민자 규모는 6만여 명입니다. 마로크 북쪽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휴다는 지브롤터 해협 동쪽 입구에 위치했으며 인구는 8만 5천여 명입니다. 예전에 이민자 최소 5만 명이 현지에 유입하면서 휴다 현지 질서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현지 수용센터가 설계한 수용 규모는 500여 명입니다. 그러나 7월 29일 이후 실제 수용 인원 규모는 1,000명을 넘었고 기타 수천 명은 노숙해야 했습니다. 이어 현지 주민들은 감히 외출하지 못하고 대량의 가게가 문을 닫고 휴업하는 것으로 만일 사태에 대응했습니다. 이번 미륵국 붐은 유럽 동맹 회원국들의 경각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탈리아 메로니 총리는 에스파냐와의 셴겐 자유통행 체제를 중단하고 국경검사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분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단결된 유럽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유럽 국경관리국의 자료를 인용해 미립국자들이 유럽 동맹으로 들어오는 주요 입국 통로는 에스파냐가 아니라고 표했습니다. 2021년 이후 에스파냐를 거쳐 입국하는 불법 이민자 수가 이탈리아를 경유하는 지중해 중부 노선, 시발칸 노선, 그리스를 경유하는 지중해 동부 노선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번 미립국 붐이 일어난 원인을 둘러싸고 이견이 분분하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에스파냐의 이민 정책 변화와 연관된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파냐 대법원이 7월 초 휴다와 멜리야가 특수한 국경관리 제도를 실시하는 점을 감안해 해상에서 두 지역에 도착한 이민자들을 즉시 송환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반해 육로를 통해 국경 울타리를 넘는 등 방식으로 미입국한 이민자는 즉각 송환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관련 소식이 소셜미디어에서 여론을 발효시키고 각종 그릇된 해석이 속출하면서 이민붐을 유발했습니다. 에스파냐 정부는 부실한 인터넷 소문을 반박하고 해로를 거쳐 미입국한 불법 이민자들을 즉각 송환할 수 없지만 여전히 일반적 법적 절차에 따라 송환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에스파냐 당국은 이번 법규를 개정하고 관련 송환 수단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0: 오늘의 뉴스 초석 시간을 면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봐라 온라인으로
1: 적사에 생산 공장에 들어서니 자동화 생산 라인이 만부하로 가동 중이었고 생산 일꾼들이 포장, 압축, 밀봉 등 일련의 작업을 질서 있게 완수하고 있었고 밀봉된 균배지는 차곡차곡 버섯 바구니에 실려 멸균 차관으로 운반되고 있었습니다. 요에 의하면 최근 연간 돈화시는 식용균 산업을 향촌진흥의 중점 기둥 산업으로 삼고 정책 지원, 자금 지원,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산야채 재배의 잠재력을 발굴해 녹색 농업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생태적 우세에 기반해 성문진은 산야채 재배 잠재력을 깊이 발굴해 비닐하우스 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녹색 산야채를 재배하고 건강한 녹색 농산물이 밭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성문 산야채 과일원의 연간 비닐하우스 산야채 생산량은 5,000근, 과일 생산량은 2만여 근이며 순수입은 30여만 원에 달합니다. 산야채 재배 면적은
2: 용경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0: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1: 곳곳에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0: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발걸음은 천근만근. 아무리 커피를 마셔도 정신은 몽롱하고요. 점심 먹고 기운 좀 차려볼까 싶지만 잠은 더 쏟아집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겨우 이 시간, 바로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힘이 솟습니다. 퇴근만 하면 되살아나는 기적의 컨디션. 집으로 가는 길은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0: 조피디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곡은요, The Simple Thing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 FM 데이트, 네, 화요일마다 함께하는 코너죠. 성공한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마다 찾아온 남자 마홍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바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1: 생각이 난다. 화요일이 되면 이 남자가 생각이 난다.
2: 화요일 남자 구만공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0: 네, 그래요. 자, 마홍 씨와 함께하고 있는 성공한 코너. 오늘도 마홍 씨의 멋진 라이브 들으실 수 있겠고요.
2: 네.
0: 자, 오늘은 또 색다른 선곡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네. 저희가
0: 네.
2: 요즘에 연배음악을 너무 하다 보니까
0: 아, 네.
2: 제가 이제는 연배음악 할수 있는 곡들이 이제는
0: 선곡의 폭이
2: 네, 많이 점점 줄어들고
0: 네, 그렇죠.
2: 있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요즘 좀 많이 재밌어하는 또 학생들과 이렇게 배우면서 연습하고 있는
0: 네.
2: 우리 한으로 된 노래를 여러분들한테 좀몇개 이렇게 나눠볼까 생각해서 준비해왔습니다.
0: 네, 그래요. 자, 멋진 라이브 기대하셔도 좋을 것
2: 네.
0: 같고요. 네, 어찌 보면 오늘 노래가 뭐 저희 청취자분들이
2: 네.
0: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도
2: 네.
0: 맞추기가 제일 힘든 노래가 아닐까 하는
2: 맞습니다. 예.
0: 그런 생각도 드네요.
2: 뭐 아예 맞출 수가 없다고
0: 그렇게
2: 저는 봅니다.
0: 장담하시네요.
2: 예. 그리고 오늘 노래 두곡 준비하는데 한두곡 중에 한 곡은 저희 연변의 작곡가죠. 도짐은 작곡가님께서 또
0: 네.
2: 작곡하신 음악을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0: 네.
2: 그래서 연변에 이렇게 좋은 곡을 쓰는 작곡가들도 있구나라는 걸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0: 네.
2: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0: 그래요. 자, 멋진 라이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첫
2: 네.
0: 곡은 어떤 곡으로 불러주실 건가요?
2: 첫 곡은 이 곡은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아,
2: 네.
0: 네.
2: 너무 유명한 너무너무너무 유명한 중국 가수의
0: 아,
2: 곡이어서
0: 네.
2: 일단 부르고 맞추시는 분들이 있겠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2: 네.
0: 그래요. 어떻게 준비되셨다면 바로 또 들려드릴까요?
2: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함께 들어볼게요.

0: 무슨 말인지 일단 조지르는 가수의 甜甜的라는 곡입니다.
1: 네.
0: 제가 요즘 학생들같이 뭐 어린이를 데리고 이제는 좀 그 광장 같은 데 나가서 버스킹 하려고 준비하니까
1: 아, 네.
0: 뭔가 여름에 좀 달달한 노래 버스킹 할수 있는 노래를 선곡하다 보니까 이런 노래를 요즘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1: 네.
0: 예, 그 중에 한 곡입니다.
1: 오.
0: 뭐 가사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셨던 것처럼
1: 네.
0: 지금 뭐 사랑을 이렇게 달달한 사랑을 한입 깨물고 싶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예,
1: 아.
0: 좀 어떤 가사는 너무 소름끼쳐가지고 제가 읽어하는데 되게 느끼하고
1: 네.
0: 귀여운 예, 고백 그런 사랑 음악인 것 같습니다.
1: 오, 네. 저도 사실 처음 들어보는 곡인데,
0: 그래요?
1: 네.
0: 저 너무 너무 유명한 곡이어서
1: 아,
0: 저는
1: 그래.
0: 워칭칭다 할 때부터 바로 알 거라고 생각하고 들었는데 한 명도 맞추시는 분이
1: 오,
0: 없더라고요,
1: 네.
0: 지금.
1: 그래요. 이제 버스킹에서도 이 노래를 또 부르신다는 얘기시죠?
0: 네, 학생들이 부르는
1: 아,
0: 거. 예,
1: 학생 친구들이.
0: 저는 옆에서 반주만 해주고
1: 네.
0: 학생들이 이 노래 생각 밖으로 너무 좋아해줘가지고 예, 요즘
1: 혹시
0: 재밌게 연습하고 있어요.
1: 버스킹은 그럼 언제 하실 계획이신가요?
0: 아, 요즘에 비가 너무 자주
1: 아,
0: 와가지고 예,
1: 맞습니다.
0: 계획은 월말부터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 나가고
1: 아, 거의 뭐 매일 잠깐씩이라도 비가 계속
0: 있어요.
1: 내렸기
0: 네. 네.
1: 때문에.
0: 비가 없어야 저희가 날짜를 정해서
1: 네.
0: 어디든 가자 하겠는데 예, 지금까지 계속
1: 혹시 장소는 정하셨나요?
0: 장소 일단 저 백리성 네,
1: 아,
0: 백리성 앞에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 계속 하던 그 장소죠?
0: 거기는 뭐 무대가 없는 무대 같은 느낌입니다. 이제는 거기에서 버스킹을 너무
1: 아,
0: 많이 해서
1: 그러면 이제 뭔가 날씨가 무척 좋은 날이면
0: 네.
1: 아, 버스킹을 볼수 있겠다고 가시면 되겠네요.
0: 아, 네, 뭐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중이었다면 잠깐 들려서
1: 그렇죠.
0: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1: 네, 그래요. 자, 첫 곡으로
0: 같습니다. 네.
1: 오늘도 마홍씨의 달달한 노래 잘 들어봤고요. 두 번째 곡은 아까 힌트 주셨지만
0: 네.
1: 저희 이제 연변의 또 작곡가죠.
0: 네.
1: 도지문 씨가
0: 네.
1: 쓴 곡이고요. 어떻게 이 노래를 또
0: 네.
1: 선곡하게 됐는지 저는 그 이유가 더 궁금합니다.
0: 아, 저는 그 학생들한테 그래도 좀그 연변의 작곡가들이 만들었던 노래를 좀 부르자, 좀 많이 하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항상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면 늘 들려주는 노래가 이 곡이었습니다. 뭔가 학생들이 불러도 뭔가 좀 힙합스럽고 랩 하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노래를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추천했는데,
1: 네.
0: 예, 아무튼 요즘 친구들은 이렇게 달달한 사랑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예, 뭐 중국 음악이라면 그 구용저나 뭐 제가 들어도 못본 노래를 요즘 친구들은 해가지고
1: 뭔가 요즘 밈이 되는 그런 노래라고 하죠.
0: 네,
1: 그런
0: 그
1: 노래를
0: 예, 뭐 이렇게
1: 많이
0: 인터넷에서
1: 좋아하죠.
0: 유행하는 노래들을 많이 좋아하니까
1: 네.
0: 아무튼 이렇게 추천했지만 할 때마다 추천할 때마다 까이는 곡인데 예,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곡,
0: 네.
1: 또 어떤 곡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네.

0: 네, 오늘의 두 번째 라이브 곡
1: 네.
0: 잘 들어봤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 노래를.
1: 네,
0: 네.
1: 저도 가끔 제목에 헷갈려서. 네,
0: 아,
1: 떠주문 가수의 그 이름을 검색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0: 네.
1: 찾아보고 했던 곡입니다.
0: 아, 네.
1: 제목은 그 저희 우리 조선어로 번역하면 특별한 관계라는 곡입니다.
0: 네.
1: 터베관시라는 곡입니다. 네.
0: 역시 달달한 곡이죠.
1: 네, 오늘은 뭐 약간 달달한 컨셉으로
0: 아,
1: 여름이 오지 않습니까?
0: 네.
1: 네, 꽃이 많이 피고 있고 물론 좀 비가 많이 와서 여름 느낌이 좀안 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달달한 사람 느낌의 곡을 네, 이렇게 골라왔습니다. 아, 참, 네, 예전에는 이런 노래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아, 곡은 재밌는데 아, 약간 쑥스럽네요. 이런 가사가 이제는.
0: 아, 그래요?
1: 네, 상天 안排的 如此 완美 이런 가사를 들으니까 네, 뭔가 이곡 쓸때이 도우주문 작곡가님께서도 네, 본인 집 쓰시면서도 아마 조금 소름이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아, 뭔가 그래도 또뭐 상황에 맞게
1: 네.
0: 네, 또 이런 노래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1: 네,
0: 들고
1: 뭐 이런 필이 올 때면 또 거부할 수가
0: 아,
1: 없거든요.
0: 그렇죠.
1: 예.
0: 네.
1: 그또 그렇게 가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0: 느낌대로 가는
1: 아,
0: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아, 네. 자, 오늘 두곡잘 들어봤고요.
1: 네.
0: 네. 특히 두 번째 곡이 조금 더
1: 네.
0: 달달했던
1: 아,
0: 것
1: 네.
0: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1: 마시멜로라는 가사가 있어서 조금 더 다다랐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자, 아쉽지만 또 망우 씨와 저는 인사드려야 할것
1: 네,
0: 같고요.
1: 아,
0: 자,
1: 벌써 26분이 이렇게
0: 그러게요.
1: 되었네요. 네.
0: 네,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여러분, 여름에도 요즘 그래도 다행히 날씨가 선선해서 좋은데 여름에도 또 건강 잘 챙기시고 예, 더우시면 맛있는 냉면 많이 드시고 예, 그리고 또 재밌고 유쾌하고 또 시원한 여름을 예,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또더 달달한 곡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래요. 저도 마웅 씨와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어?

0: 김희자 씨의 우리 말과 우리 아들을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한우를 잘 해야 된다는 부모의 욕심인지도 모르겠다. 간혹 애를 데리고 한족 친구들한테 놀러 가거나 지어 집 부근의 슈퍼 한족 아줌마가
1: 저 아이즈 한우 쇼도 저모 好啊 我以为 한족 아이즈나
0: 하면서 우리 군이가 조선족인 거 근본 몰랐다는 말을 들을 때면 애들의 언어에 대한 접수력과 유창하고 빈틈없는 한어 발음에 저도 모르게 흡족할 때가 있었다. 헌데 애가 어릴 적에는 그나마 철이 없어서 괜찮았는데 점점 크면서 애는 한어로 우리 부부는 조선말로 말하다 나니 서로 간의 소통이 잘 안 되어서 오해가 생길 때가 적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울 때면 올리보고 내리보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나한테 물어보고 누나한테 물어보고 지어 재미가 없는지 한쪽 구석에서 핸드폰만 뚜지기도 했다. 한 번은 아빠하고 다툼하고 할아버지한테 전화하여 지원받는다는 것이 도무지 소통이 안 돼요.
1: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0: 단마디 말만 연속 곱씹고 할아버지는 또 전화 한쪽에서
1: 뭐? 뭔 뭐라는 게야?
0: 하는 소리만 들렸다. 그러한 장면들에 맞대울 때마다 나는 저도 모르게 나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었다. 애가 그래도 조선족인데 자기 민족의 언어를 이렇게 몰라서야. 순간 애한테 조선말을 배워줘야겠다는 의무감이랄까 강렬히 느꼈다. 그때로부터 방학이면 조선말 교과서를 사가지고 우리말 모음 자음부터 시작하여 쌍받침까지 매일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의 학습을 견지했다. 그 외 신문 같은 것도 갖고 와서는 간단한 보도 같은 거 애한테 반복하여 읽게 했다. 처음에는 발음이 잘 되지 않아 여행을 묘행으로 남산을 난산으로 자꾸 읽어 집 사람들을 웃길 때도 있었다. 나는 애한테 타격이 될까? 군이야 잘한다 하며 용기와 배우려는 욕망을 북돋아주는 한편 반복하여 발음 연습을 시켰다. 비록 떠벅떠벅 하면서 읽었어도 끈질긴 노력을 거쳐 기본 보기와 읽기는 그나마 잘 되어가고 있었다. 애가 올해 고중시험을 쳤는데 방학기간 어떠한 형식으로 애한테 우리말을 가르칠까 고민하던 차

음악에 흥미를 갖고 있는 아들한테 외국에서 오신 성악 선생님을 찾아서 우리말 노래를 가르쳐 주었다. 애를 데리고 왔다지만 한족 학교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는 은근히 근심하는 선생님의 표정이다. 군이 어머니, 군이하고 함께 들어와도 좋습니다. 나는 그러기로 하고 애와 함께 첫 수업에 참가했다. 소파에 깊숙이 앉은 나는 지그시 구리를 지켜보면서 나의 일에만 열중했다. 군이도 일에 몰두하는 엄마의 모습을 곁눈질해보고는 물으려던 말도 꼴깍 삼키면서 선생님의 강의에 전신을 다해 몰두하고 있었다. 군이 어머니, 군이가 이렇게 말을 다 알아들을 줄 몰랐습니다. 내가 괜한 근심을 했습니다. 발음도 어쩜 이리도 똑똑함까? 선생님은 웃음꽃을 피우며 칭찬을 하신다. 지금은 군이가 우리 민요 아리랑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렁찬 목소리로 십여 수의 우리말 노래를 곧잘 부른다. 여기까지 쓰고 나니 알퐁스 도태의 마지막 수업에서 아멜 선생님의 어떤 민족이든 자기의 언어를 잊어서는 안 된다던 얘기가 불쑥 떠오른다. 이야기는 프랑스가 프로이센에게 정복당하는 시기를 배경으로 프란츠가 공부보다는 뛰어놀기를 좋아하던 차, 아멜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에서 자신의 민족 언어를 소홀히에 대한 것을 깊이 후회한다. 마지막 수업에서 프란츠는 식민 지배의 환경 속에서 모국어를 배울 수 없었지만 우리는 지금 중국의 우월한 소수민족 정책 하에서 우리 민족의 글을 마음껏 배우고 쓸수 있다. 모국어는 한민족의 언어이자 문화이다. 하물며 우리가 열심히 쓰고 배우지 않을 이유가 뭐겠는가?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창문 밖으로 아침 햇살이 나와 우리 구리를 따뜻이 비추어준다.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말과 글을 배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희자 씨의 우리말과 우리 아들을 읽어드렸습니다. 요즘은 정말 우리말이 많이 빛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정말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좋은 문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장을 함께 하면서 제가 오늘부터 한 가지 할 일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뭐 우리 세대는 한족말에 그렇게 유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자식들한테 조금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한어를 많이 중시했던 것도 없지 않나 있는데요. 김희자 씨의 이 글이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경종을 울려주는 좋은 글인 것 같습니다. 황인순 씨의 우리말 꽃 피웁니다. 듣고 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화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점선아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문화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최용숙 씨다가 옷까지 공주처럼 곱게 입었다. 옥주는 우리 반에 오자마자 남학생들의 눈길을 몽땅 뺏어갔을 뿐만 아니라 여자애들

0: 일도 그 애와 놀기 좋아했다. 선생님이 옥주를 나와 한 책상에 앉혔기에 우리는 아주 사이좋게 보냈다. 이런 옥주가 이사를 간다니 몹시 서운했다. 옥주와 친하게 보내던 몇몇 친구들 중 누군가 다음 일요일 연기대 같이 가서 기념사진을 찍자고 발동을 걸었다. 모두 찬동했고 나도 아무 고려 없이 그러자고 대답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칠 후 연길로 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은 온통 기쁨으로 차 넘쳤다. 그런데 집에 가까워지자 걱정이 앞섰다.
1: 돈은 어쩌지? 차비 20전, 사진값 20전, 점심값 10전, 적어도 50전은 있어야 하는데. 아니야. 차비는 무슨 소학생도 아닌데. 이젠 중학생인데.
0: 매일 10리씩 걸어 소학교를 다녔고 이젠 또 매일 15리씩 걸어 공사마을 중학교로 다니는 나에게 연길까지 30리 길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차비 20전 빼면
1: 그럼 30전만 있으면 되는데.
0: 나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1: 그런데 이 돈 30전을 누구와 달라지?
0: 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방금까지 넘쳐나던 기쁨이 가뭇없이 사라지고 가슴이 침침해 났다. 우리 집은 째지게 가난한 것은 아니지만 아홉 식구의 노동력이라고는 아버지와 엄마뿐이어서 1년 수입이 얼마 안 됐다. 거기에 공부하는 학생이 넷이다 보니 매일 여기저기서 필기장 사겠다, 연필 사달라는 소리가 전부터 저도 모르게 눈치 생활을 해왔던 것이다. 물론 우리 엄마는 나를 잘 대해주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낳은 내 아래 두 동생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호되게 꾸짖었지만 전처 자식인 나와 오빠만은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와 동화책 속에 나오는 못된 계모들에 비해 더없이 착하고 인자하여 난 참 다행이야 라고 혼자 생각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런 엄마가 어쩐지 두려웠다. 그래서 학교에서 거두는 꼭 필요한 돈만 엄마하고 달라고 했다. 이때 문득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나는 곧바로 도리모리질했다.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안겨본 기억이 없고 여태껏 아버지와 한번 놀아본 기억도 없다. 어디 그뿐인가? 아버지는 종례로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다. 그냥 하루 종일 굳은 얼굴로 지냈다. 집에 오셔서 어쩌다 웃는 것은 막내 여동생이 아부제 하고 부르며 달려가 안길 때뿐이다. 나는 그런 아버지와 말하기조차 싫었다.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아버지에게 뭘 해달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1: 할 수 없지. 그래도 엄마와 말하자. 엄마가 기분 좋을 때 말하면 줄지도 모르니까.
0: 하지만 저녁에 일밭에서 돌아온 엄마의 기색을 보니 말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웃음기라고는 전혀 없고 피곤기만 명백했다. 하긴 아침 일찍부터 두 벌 논김 매러 나가셨고 돌아올 때에는 돼지풀을 한 주머니 이고 오시지 않았던가. 저녁 식사가 끝나자 나는 여느 때와 달리 눈칫껏 설거지를 도와 나섰다. 설거지를 마치자 엄마는 피곤하시다면서 일찍 자리를 펴고 눕는 것이었다. 내 속은 바질바질 타들어갔다. 후회하기 시작했다. 공연이 친구들과 약속해놓고 이렇게 속탈 줄이야.
1: 내일 학교 가서 친구들과 안 가겠다고 말하지 뭐.
0: 이런 생각을 하며 숙제도 하지 않은 채 할머니 곁에 누웠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는다. 언제나 생글생글 웃으며 반겨주던 옥주의 고운 얼굴이 떠오른다. 또 다른 친구들의 얼굴도 떠오른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짓말쟁이라고 놀랐다.

0: 올려줄 것 같았다. 안 돼. 연길로 가야 해. 내일 말하자. 아직 하루가 있는데 뭐. 이튿날은 토요일이었다. 나는 수업이 끝나자 불이 났게 집으로 왔다. 절반은 다름박질했다. 해지기 전에 마을 뒤편 버들방천에 가서 버들버섯을 캐려고 마음먹었던 것이다. 며칠 전 버섯을 한 광줄이 캐오니 할머니가 감자와 함께 놓고 찌개를 끓였는데 온 집 식구들이 매우 좋아했다. 특히 엄마가 제일 맛있게 들던 기억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인지 버들방천을 샅샅이 훑었지만 버섯은커녕 버섯 그림자도 보지 못했다. 빈 광조리를 들고 집에 돌아오니 남동생이 도랑물에서 놀다가 하얀 소선대복을 적셔 엄마한테 야단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날 저녁 나는 또 엄마와 연길 가는 일을 말하지 못했다. 어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이다. 벽시계를 쳐다보니 이제는 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말을 꺼내지 않으면 안 되는 관건적인 시각이 닥쳐왔다.
1: 엄마, 오늘 일요일인데 연길 마담네 집에 가서 옥수수 국수 받고 오람둥.
0: 나는 끝내 용기를 내어 어제 저녁 잠을 설치며 궁리해낸 연길 갈 이유를 말했다. 엄마는 가끔씩 입사를 한 주머니씩 이고 연길 큰어머니네 집에 가서 옥수수 국수와 바꿔왔다. 나는 이것을 생각해내고는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엄마에게 물은 것이다. 온집 식구들이 밥수를 들고 내 쪽으로 시선을 향했다.
1: 국수?
0: 아직 있어. 바꿔올 때 아이 됐다. 엄마의 단호한 대답이다. 나는 맥이 딱 풀렸다. 실망한 나머지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뚝 떨구고 본부에서 손을 떼고 말았다. 왜 연길 가려고? 무슨 일이 있니? 수 없었다.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드릴 생각은 더구나 못했다.
1: 언젠가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될 것을 내가 왜 이걸 몰랐지?
0: 허나 기쁨도 잠깐. 얼른 떠나려고 내가 옷방에 들어가서 미닫이를 닫고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정조 칸에서 벼락치듯 하는 아버지의 성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2: 뭐라니? 다시 말해봐라. 앞으로도 그냥 그 애만 그렇게 챙겨줍서.
0: 엄마의 앙칼진 목소리였다.
2: 이 애들도 좀 줍서. 왜그 애만 줌동?
0: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우당탕탕. 뒤이어 무엇이 마구 뒤번져지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웃옷을 다시 주워입고 잽싸게 미닫이를 열었다. 눈앞에 미처 상상도 못할 전경이 확 안겨왔다. 나는 그만 입을 딱 벌리고 말았다. 아버지가 두 손으로 엄마의 멱살을 잡아주고 마구 흔들어대는 것이었다.
2: 내가 어쩌다 걔한테 돈을 한번 줬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니?
0: 이렇게 소리 지르는 아버지의 부릅뜬 두 눈에서 분노가 이글거렸다.

0: 벽 한켠에 몰려서서 바들바들 떨면서 어쩔 바를 몰라 했다.
1: 아부제, 내 연기를 알가겠었구마. 나 안 가면 되셈도. 제발 엄마는 그러지 맙소.
0: 이 광경을 보고 울먹거리며 겨우 이렇게 말을 마친 나는 아버지에게 받았던 돈과 량표를 구두에 확 내던지고 왕왕 울면서 주저앉았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오른손을 놓더니 주먹을 쥐고 엄마의 얼굴을 향해 힘껏 내리쳤다. 이때 오빠가 등을 돌려 엄마를 막아섰다. 주먹은 다행히 오빠의 뒷잔등에 통 하고 떨어졌다.
1: 아!
0: 오빠의 비명소리에 아버지는 그만 잡았던 손을 놓고 물러섰다. 할머니는 얼른 엄마를 밀고 옷방에 들어가 미닫이를 닫아버렸다. 오빠는 나를 흘겨보며 아버지를 부엌 마루 쪽으로 당겼다. 지지 잘하다. 오늘은 어째 이래오?
1: 아메, 나도 모르겠었구만. 어째서 그런 말 했는지. 아무리 그랬다고 애들 앞에서 이래도 된다.
0: 옷방 미닫이 너머로 할머니의 타이르는 목소리와 엄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이때 친구들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대문 밖에서 들려왔다. 나는 친구들이 집에 들어와 이 광경을 볼까봐 벌떡 일어서 밖으로 뛰어나갔다. 손등으로 흐르는 눈물을 훔치는 듯으로 애들이 떠나간 동구 밖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번뜩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분명히 아버지의 눈물이었다. 저기 바다굽을 지나 고개를 푹 숙이고 맥없이 걸어가는 아버지. 구부정한 아버지의 뒷잔등이 조금씩 들먹이고 있었다. 최영숙 씨의 아버지의 눈물 읽어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마음이 아팠던 일들이 오늘날에는 다시금 또 내 인생의 추억으로 살아나는 이야기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의 향기 서윤옥입니다. 이 세상에는 100명이면 100명 똑같은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쪽이 맞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같은 장소에 있다 해도 같은 것을 본다 해도 그 해석은 사람에 따라 전부 다릅니다.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실이란 그 정도의 것입니다. 한편으로 세계는 이처럼 각자의 착각이 낳은 애매하고 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착각할까는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낼까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착각으로 좋은 세계를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음악의 향기에서 들으실 첫 곡입니다. 김순희 가수의 어화 우리 농민들아.

지금의 당신을 만든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품어온 착각과 지금 하고 있는 착각의 결과가 당신이 보고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세계가 착각의 무가요? 바로 뇌의 착각이 아닐까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당신의 인생은 틀림없이 좋게 변할 것입니다. 착각에 대해 아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당신 생각대로 변화시켜갈 힌트를 손에 넣는 일입니다. 네, 김홍련 가수의 그리운 동년 듣고 오겠습니다.

눈앞에 사과 한 개가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빨간색 사과가 보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다른 나라의 남성의 경우 5%, 여성의 0.2%가 생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화가 고흐는요, 색깔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보았으므로 독자적인 그림을 그리는 천재가 되었습니다. 피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색깔 이상이었는지는 모릅니다만, 분명히 우리들의 가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시점으로 피사체를 파악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보면 피카소는 시각적인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표현법으로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빨간 사과를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겨우 한 개의 사과조차도 다른 사람과 완전히 똑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옳다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을 정말 그런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은 아닐까? 하고 굳게 믿고 있는 사실부터 의심해 봅시다. 이것만으로도 꽤나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 뒤에는 좀처럼 관점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뇌가 일반적 사고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그림 속에 마주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꽃병도 있습니다. 젊은 여인도 노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만 보려고 하면 다른 한쪽은 보이지 않습니다. 뇌는 동시에 둘을 볼 수 없습니다. 꽃병이 보일 때는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젊은 여인이 보일 때는 노파가 보이지 않습니다. 뇌는 어느 쪽이든 한쪽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사물에는 반드시 빛과 그림자가 있죠. 그 양면을 파악하지 않으면 사물의 진정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즉, 일방적 사고를 하면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 일방적 사고가 성공의 방해물이 되기도 하고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하며 나쁜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네, 착시의해서 스스로도 의식할 수 있는 일방적 사고의 감각은 사고의 착각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양방향에서 사물을 파악할 수 있어. 라고 자신하는 사람조차도 절대 착시

현상에 빠지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고를 할 때도 착각하지 않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은 뇌의 습관을 알고 자신은 늘 착각에 빠지는 존재라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방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건입니다.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8번째 명작, 세계 명작선에 수록이 된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출판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출판된 지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이 즐겨 읽는 서적 중에 하나이지요. 이 작품을 읽으면 위대한 자연이 베푸는 조건 없는 사랑, 맑은 영혼의 하이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옷을 벗어던진 여자아이는 한결 기분이 좋아진 듯 피터에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습니다. 피터는 여자아이가 염소는 몇 마리나 데리고 다니느냐, 어디 가는 거냐, 뭐 하는 거냐 등등 쉬지도 않고 계속 물어서 귀찮아하지도 않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여자아이와 피터는 산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대태를 만났습니다. 세상에, 그 모습이 뭐니? 옷은 어디 있어? 새 구두는 또 어디에다 벗어둔 거야? 대태는 화를 내면서 소리쳤습니다. 나 옷 필요 없어. 여자아이는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어깨 너머로 산 아래쪽에 빨간 숄과 옷들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아이라니까. 피터, 저 옷 좀 가져다 줄래?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피터도 대태가 5페니짜리 동전을 보여주자 바람처럼 재빠르게 언덕을 내려가는 계곡은 사방이 훤하게 다 보였습니다. 오두막 뒤쪽에는 세 그루의 커다란 전나무가 멋지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전나무 뒤로는 초록의 물결이 넘실대는 언덕이 펼쳐져 있었고, 푸른 언덕이 끝나는 곳으로부터는 험한 바위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오두막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파이프를 문 채 아이들과 염소

0: 때와 대퇴가 올라오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두막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하이디였습니다. 하이디는 곧장 할아버지에게로 달려가 악수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1: 오호, 그래서?
0: 할아버지는 똘똘하게 하이디가 내민 손을 잡고 못마땅한 눈초리로 하이디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이디는 할아버지 긴 수염과 덥수룩한 눈썹이 무서워 보였지만 할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피터는 무슨 일인지 궁금한 듯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이 아이가 바로 할아버지 손녀예요. 한 살 때 보고 못 보셨으니 못 알아보시겠지만 말이에요. 대퇴가 다가서면서 말합니다.
1: 이 아이를 내게 데려온 이유가 뭐지?
0: 할아버지는 무뚝뚝하게 말하며 피터를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1: 넌 뭘 그렇게 보고 서 있는 거냐? 어서 염소나 데리고 가거라.
0: 할아버지가 무섭게 쳐다보자 피터는 얼른 염소를 몰고 목장으로 갔습니다. 이제부터 하이디를 돌봐주세요. 저는 제 자신과 어머니를 돌보기에도 벅찬 형편이지만 그래도 4년 동안 아무런 불평 없이 이 아이를 돌봐왔습니다. 그런데 제게 아주 좋은 일자리가 생겨 하이디를 계속 돌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이디는 할아버지 손녀니까 맡아주세요. 만약 싫으시다면 하이디는 할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너무나도 흥분하는 바람에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은 대퇴는 하이디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대퇴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합니다.
1: 빨리 돌아가. 산에서 내려가란 말이야. 그리고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0: 물론 돌아갈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하이디, 잘 있어? 대퇴는 흥분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되르폴리 마을까지 달려서 내려갑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퇴가 하이디와 함께 오지 않은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서 올라갈 때보다도 더 많은 말을 걸었습니다.
1: 아이는 어떻게 된 거야? 어디에 두고 왔어?
0: 그때마다 대퇴는 화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하이디는 할아버지에게 맡기고 왔어요. 알았어요? 할아버지 집에 있다고요. 그러자 여자들의 놀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렸습니다.
1: 세상에, 어떻게 그런 몹쓸 짓을. 그렇게 어린아이를 산에 내버려 두고 오다니.
0: 그들의 소리에 대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의 달리다시피 걸어갔습니다. 대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 곳에 이르러서야 편안하게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하이디는 언니가 숨을 거두기 전에 자기에게 하이디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 하이디를 다시 데려가면 돼. 그러나 하이디에 대한 걱정은 잠시뿐이었고 이내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대퇴는 다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중앙군사위원회 당건설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신시대 당의 강군 사상으로 장병들을 무장하는 것을 견지하고 당에 대한 부대의 절대적인 충성이라는 이 사상적 토대를 확고히 다져야 합니다. 당위원회의 통일적인 집단 경도 하에서 수장 분담 책임제를 실행해 모든 사업은 당위원회의 통일적인 경도 하에 진행하며 모든 중요한 문제는 당위원회에서 연구해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당이 군대를 경도하는 제도 체계를 완비하고 우리 군의 당 사업과 정치 사업을 전면적으로 규범화해야 합니다. 조직은 당의 힘의 원천으로서 조직이 강하면 군대가 강합니다. 조직 로선이 정치 로선을 위해 복무하는 것을 견제하고 전시 대비와 실전이라는 이 주요 직책과 주요 업무에 초점을 맞춰 우리 군의 당 조직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각급 당 조직의 지도력, 조직력, 집행력을 높이며 당의 정치적 우세와 조직적 우세를 승전에서의 우세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개혁 후의 새로운 체제와 기능에 적응하고 군사위원회 총괄하에 전구에서 작전 지휘를 책임지고 군종별로 군대 건설을 책임지는 총적 원칙을 견지해 각급 각 부류 당 조직의 기능 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직의 설치를 최적화하며 그 제도 기재를 완비하고 지도 방식을 개선해 조직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합니다. 군급 이상의 고위급 당위원회는 우리 군의 당 조직 체계에서 그 지위가 중요하며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러므로 기치 선명하게 정치를 중시하고 정치적 입장을 확고히 하며 정치적 방향을 명확히 파악하고 정치적 신념을 확고히 다지며 정치적 능력을 향상시켜 뛰어난 정치적 자질을 갖추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고위급 당위원회는 전시 대비와 실전을 들어주고 전략적 계획 능력, 전투력 및 전시 대비 능력, 개혁 혁신 능력, 과학적 관리 능력, 확실한 관철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강군의 관건은 인재를 잘 등용하는 것입니다. 간부 양성, 인재 양성을 보다 두드러진 위치에 두고 충성하고 청렴하고 책임감이 강한 자질 높은 간부 대우를 건설하는 데 주력하며 강군 및 승전의 뜻을 두고 있는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적극 집결시켜야 합니다. 그 과정에 덕과 재능을 겸비하되 덕을 우선시하는 원칙과 현능한 인재를 임용하는 원칙을 따르고 정치적 기준과 군사 능력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인재 선발과 등용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문제를 심층적으로 해결해 강군 사업에 필요한 인재가 등용되고 적합한 인재가 적합한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중앙의 전략적 배치를 관철하고 우수한 청년 간부 양성 계획을 잘 제정하고 실시하며 확신이 드는 간부들을 중점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그들을 전시 대비와 실전의 최저선이나 어렵고 기묘한 초소에 배치해 긴급하고 어렵고 위험하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시련을 이겨내고 능력을 키우도록 해야 합니다. 인재 자원은 강군, 흥군에 있어서 소중한 전략적 자원입니다. 3.21체의 신형 군사인재 양성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합동작전지휘인재, 신형 작전역량인재, 고차원 과학기술혁신인재, 고수준 전략관리인재의 양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관련 부대 정책을 보완하고 문직대우의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종 엄격한 관리와 두터운 배려를 결부시키고 경계와 단속을 병행해 실제적으로 일하고 혁신하는 자를 경려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모두의 적극성, 능동성, 창조성을 충분히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지난주는 사무실 이사를 하며 섞갈린 업무 서류를 정리하는데 한 주를 온전히 보냈습니다. 평소 업무 서류들은 날짜 순서에 맞춰 차곡차곡 정돈해 두어 필요할 때 언제든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옮기느라 모든 서류를 꺼내 운반해야 했습니다. 순서가 섞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옮겨야 했지만 저의 부주의로 한꺼번에 서류를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가득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보는 순간 아찔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지며 원래의 차례가 완전히 뒤엉켜버렸습니다. 순서가 섞갈리다 보니 당장 급히 찾아야 하는 보고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가늠할 수 없어 한참을 헤매야 했습니다. 먼저 꼭 필요한 서류를 겨우 찾아 급한 업무를 처리한 뒤에도 오랜 시간 자료를 하나하나 분류하며 다시 순서를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섞갈려 어지럽혀진 차례를 복구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바로 섞갈리다입니다. 갈피를 잡기가 어렵도록 한 대 뒤섞이다는 뜻으로 단순히 물체가 뒤섞인 상태를 넘어 질서가 흐트러진 탓에 정리하거나 상황을 파악하기 힘든 답답한 상황까지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흔히 쓰이는 섞이다와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섞이다는 단순히 물체가 뒤섞이는 현상만 객관적으로 나타낸다면 섞갈리다에는 뒤엉킨 탓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의 답답한 심정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섞갈리다는 종이 서류나 물건의 순서가 어지러워지는 상황 외에도 머릿속을 묘사할 때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거리와 해야 할 일이 동시에 떠오르면 생각이 섞갈려 어느 일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망설이게 됩니다. 마음속 여러 가지 계획이 뒤엉켜 판단이 흐려지는 모습 역시 섞갈리다로 표현하기 적합합니다. 평소에는 잘 느낍니다. 흔하게 쓰는 평범한 표현 대신 섞갈리다를 사용한다면 혼란스럽고 답답한 느낌을 훨씬 섬세하고 정겹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의 첫 내용은 학교 가는 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입니다.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국가는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먼저 학전 교육 단계입니다. 2025년 가을 학기부터 공립유치원은 취학 1년 전 보육교육비를 면제하고 교육 부문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정병아동에 대해서는 현재 같은 류형 공립유치원의 면제 수준을 참고해 보육교육비를 그에 상응하게 감면합니다. 2인 등 직업교육의 조건을 충족하는 3학년 학생들을 국가장학금 지원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2025년 2만 명의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았고 1,279만 명의 학생들이 무료교육 혜택을 받았으며 407만 명의 학생들이 국가학자금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일반 고중 단계입니다. 2025년부터 고중 단계 국가장학금의 평균 지원 기준을 인상해 학생 1인당 연 2,000원에서 2,300원으로 올렸습니다. 2025년에 465만 명의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고 199만 명의 학생이 수업료 및 기타 비용 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 단계입니다. 2025년부터 중앙대학교 연구생 하급 장학금에 대한 중앙재정 지원 기준을 인상해 연구생은 1인당 연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박사생은 1인당 연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고등교육 단계에서 21만 명의 학생들이 국가 장학금을 받았고 122만 명의 학생들이 국가 격려 장학금을 받았으며 264만 명의 학생들이 연구생 하급 장학금을 받았고 1,271만 명의 학생들이 국가 지원금을 받았으며 852만 명의 학생들이 국가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했는데 이런 상황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단 현실이 되면 전 세계 기온은 파리 협정에서 각국이 최대한 넘지 않기로 약속한 1.5섭씨도 경계선에 근접하게 됩니다. 엘니뇨가 2027년 전 세계 기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도록 추동할 가능성을 제외하고 앞으로 몇 달간의 기온 상승폭은 2026년을 사상 가장 더운 해로 만들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그리고 엘니뇨와 함께 찾아오는 폭염, 가뭄, 홍수와 들판의 불은 전 세계 경제에도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네, 평소 휴대폰의 배터리를 80%까지만 충전하는 게더 좋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은 휴대폰을 생각날 때마다 충전하시는지요? 아니면 매번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사용하시는지요? 네,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 황학걸 연구원은 장기간 100% 완전 충전하거나 완전 방전시키는 것은 모두 배터리 수명에 손상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시로 충전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매번 80%까지만 충전하는 것이 더 좋은 방식입니다. 황 연구원은 중국 최초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직접 개발한 이 분야의 권위자로 특히 두 가지 금기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매번 100%까지 완전 충전하는 것, 특히 밤새 충전기를 꽂아두는 것과 둘째는 매번 자동으로 꺼질 때까지 방전시킨 후 충전하는 것입니다. 네, 황 연구원은 전극과 전해질 사이에는 계면막이 0%와 100% 사이를 반복적으로 오가면 이 막의 변화폭이 커져 배터리 수명이 단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리튬 배터리를 과거의 니켈 배터리 등과 구분해야 합니다. 리튬 배터리는 메모리 효과가 없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에서 80% 사이의 얕은 충방전은 빈번한 완전 충방전보다 수명이 30% 이상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가끔 외출 전에 배터리를 100%까지 충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랜 기간 매번 완전 충전하는 것만이 배터리를 진짜로 손상시키는 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여름에는 신진대사가 빨라져 음식을 통제하지 않아도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4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병문안 6월 스무이틀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시가 전국 현역 관공 전파력 종합 실력 100강에 진입했습니다. 연변 사회보험료 인하 혜택이 정확히 시달되어 기업 고품질 발전에 동력을 부여했습니다. 연변 용정 커시안팀이 남경 도시팀과 1대1로 비기며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아래의 상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근일 마이덴 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6월 중국 현역 및시 관할 구역 관광 전파 보고에 따르면 연결시는 전국 현역 관광 전파력 종합 실력 100강에 이름을 올리며 전국 46위를 차지했습니다. 올여름 연결 문화관광시장은 활력이 넘치고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6.1절, 단오절, 여름방학을 맞아 각종 주제별 체험

0: 공연이 잇따라 펼쳐져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관광상품 경연대회에서는 다양한 창의적인 상품들이 선보였고, 열애방주 야간 관광 대상이 새롭게 운영을 재개했으며, 즐거운 연길 대무대 공연도 상시적으로 펼쳐져 도시의 여름밤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축구 경기와 광장무, 거리 공연 등 군중 문화체육 활동도 활발히 열려 시민과 관광객들의 여가 생활을 더욱 문화관광 상품 공급 측면에서도 연길 문화관광업태는 지속적으로 질적 향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조선족민속원은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며 단순한 인기 관광지에서 깊이 있는 문화체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연길 공룡왕국은 상품을 새롭게 보완해 관광 체험을 전면적으로 개선했으며, 불어성반 강변의 야경은 화려한 빛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야간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시는 체육과 문화 관광의 심층 융합을 적극 추동하고 있습니다. 동북리그, 연변리그 등 체육 경기를 기반으로 관광지와 음식업, 교통 등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부대 봉사를 통합하고 다양한 해민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축구 팬과 외지 관광객들에게 전방위적이고 편리한 관광 봉사를 제공해 경기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문화 관광 효과를 높이는 목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시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서야는 앞으로 민족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문화관광의 새로운 업태를 육성하며 도시의 전파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면서 각지 관광객들이 연기를 찾아 연기의 매력을 직접 느껴보기 바랐습니다.
1: 일전 연길시 민족단결진보촉진회 설립대회 및 중호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강연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연길시 민족단결진보촉진회 준비사업 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했으며, 연길시 민족단결진보촉진회 규약과 연길시 민족단결진보촉진회 회원대회 선거 방법을 표결 채택했습니다. 또한 연길시 민족단결진보촉진회 회장, 부회장, 비서장, 부비서장을 선출하고 촉진회의 현판을 수여했으며, 촉진회 책임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연길시 민족단결진보촉진회 설립은 기존 민족단결진보 건설 사업이 참여 주체가 단일하고 참여도가 부족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민족단결진보 건설 사업을 부문 주도에서 전민 공동 건설로 전환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의 다리를 마련하고 사회 여론과 민의를 상시적으로 수집하며 민족 간 갈등과 분쟁을 조정해 변강의 조화와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시민족 종교 사무국 부국장 장민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주선으로 정책 선전, 문화 교류, 공익 지원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304동 상호 융합형 사회구역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각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와 전면적인 교류, 깊이 있는 융합을 추동하고 연결시를 민족 단결 진보 시범 도시의 모범으로 건설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비유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조당위 당학교 통일전선 교윤실 주임 박금희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학습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착실히 추동하자를 주제로 특별 선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0: 8월 1일 시 제대군인 사무국은 연길 조든 모 부대와 함께 국기 개양식 및군 지방 공동 건설 주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오성 붉은기가 서서히 개양되자 부대 장병들과 로병사 대표들은 정열에 엄숙히 경례하고 국가를 불렀습니다. 참가자들은 장엄한 의식을 통해 군인의 초심과 사명을 되새기고 애국과 강군의 정서를 더욱 굳게 다졌습니다. 국기 개양식이 끝난 뒤 전체 참가자들은 부대 강당으로 이동해 홍색 선전 강연을 청취했습니다. 로병사 정수함이 자신의 참전 경험과 군 생활을 바탕으로 인민 군대가 피와 땀으로 싸워온 분투려정과 충성스럽게 사명을 수행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진실하고 소박한 언어로 들려주며 부대 장병들에게 뜻깊은 홍색 교육 수업을 마련했습니다. 연길 조든 모 부대 필전박은 혁명 선배들의 참전 이야기를 들으며 새 시대 군인의 사명과 책임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됐다면서 앞으로 맡은 직책에 입각해 보장 능력을 부단히 높이고 실제 행동으로 조든지 정보와 인민들의 사랑에 보답하며 우리의 국토와 국경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표했습니다.
1: 올해 들어 우리 주 사회보험 계통은 국가와 성내 기업 안정 및 곤란 해소, 세금 비용 인하 관련 포치를 참담케 시달하고 단계적으로 실업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율을 인하하는 정책을 착실히 추진해 정책 혜택이 각종 시장 주체에 정확하게 전

0: 날뛰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전주 실물경제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 정책을 실제로 시달하기 위해 우리 주 사회보험계통은 부대 조치를 세분화하고 업무 처리 봉사를 최적화해 시장 주체의 어려움을 전방위적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연길 백화청사 주식위안회사 인력자원부 삼일꾼 장원관은 기업이 따로 신청하거나 여러 번 찾아갈 필요 없이 정책 혜택이 바로 적용돼 매우 편리하며 부담이 줄어든 만큼 더 많은 자금과 정력을 일자리 안정과 경영 확대에 투입할 수 있게 됐고 기업이 더욱 가볍게 출발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표현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연변조 사회보험계통은 전주 1만 1,600개 보험 모든 기업이 사회보험 혜민 정책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조 사회보험계통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입체적인 정책 선전 봉사 체계를 적극 구축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공식 계정과 더우인, 짧은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정책 해설과 업무 안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선전 강연 봉사팀을 조직해 기업을 찾아 1대1 맞춤형 지도를 실시하며 정책 시달의 마지막 1km를 뚫어 기업들이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회보험사업관리국 양도실업보험관리처처장 장정륜은 앞으로 사회보험의 기업 지원과 민생 혜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달하고 2026년 고용안정 및 확대 지원자금 지급 사업을 잘 추진하며 업무 처리 절차를 최적화하고 봉사 수준과 효과를 높여 전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사회보험의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1: 8월 1일 열린 2026 시즌 중국 축구 갑급 리그 제17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동성 거시안팀은 남경도시팀과 1대1로 비기며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경기 시작 후 연변팀은 점차 주도권을 잡았고 남경팀은 수비 후 역습 기회를 노렸습니다. 전반 3분경 도민고스가 프리킥으로 직접 때렸지만 수비벽에 막혔습니다. 34분경 도밍고스의 중거리 슛을 골키퍼가 잡아냈고 36분경 포부스가 아크 부근에서 강슛을 때렸지만 높이 떴습니다. 39분경 남경팀이 역습 기회에 10번 외적 선수가 강슛으로 우리 골망을 흔들며 0대1로 뒤진 채 마무리됐습니다. 후반전에 들어 연변팀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후반 50분경 김태연의 프리킥 기회에 가마차기 슈팅을 때렸지만 골대를 벗어났고 55분경 김태연의 측면 크로스를 포부스가 헤딩 슛으로 연결했지만 역시 골문을 비켜갔습니다. 추가시간 포부스가 페널티 지역 안에서 헤딩으로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리며 연변팀은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결국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번 라운드를 마친 연변동성 커시안팀은 7승 8무 2패, 승점 29점으로 순위표 4위에 올랐습니다. 8월 9일 열리는 중국 축구 갑급 리그 제18라운드에서 연변동성 커시안팀은 홈 경기에서 심수 청년인팀과 맞붙습니다.
0: 3일, 기자가 시 기상국으로부터 알아본 데 의하면 이번 주 우리 시는 기온이 높고 강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24도 안팎으로 往년 같은 시기보다 섭씨 1, 2도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기온은 먼저 오르고 이후 내려가겠으며 4일부터 6일까지 최고 기온은 섭씨 30도에서 섭씨 34도 사이를 기록하겠습니다. 7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10mm에서 20mm로 往년 같은 시기보다 15mm 정도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일부터 7일까지는 적은 비에서 중간 정도 비가, 9일 낮에는 소나기 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부문은 비가 오는 날에는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기에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있기에 벼락과 단시간 강한 비, 우레와 강풍 등 국지성 기상재해에 각별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열차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건강열차 함께할 박소원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배수진입니다.
3: 안녕하세요. 오늘 친구들과 함께 건강성지 배워갈 김지혜 인사드립니다.
0: 우리 친구들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고 묻게 되면 어떻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까?
1: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친구들에게는 건강이 첫째가 아니겠습니까? 학습을 잘하려고 해도 신체가 건강해야만이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2: 학습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신체가 건강해야겠지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건강이 제일이라고 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1: 친구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열차 시간입니다. 하늘나라 왕이 왜 노랑 천사에게 병주머니를 맡겼는지 친구들은 알고 계십니까? 왜 서노랑을 많이 피우는 친구들에게는 병주머니를 선물로 드릴까요?
0: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아프지 않을 때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있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2: 그래요.
0: 네, 어른들은 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지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앓고 난 사람들은 다음부터는 꼭 조심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겠지만 또 금세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왕은 사람들 주위에 항상 병이 조금씩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 또 조심을 할 테니까요.
1: 우리 친구들 주위에도 조그마한 틈이 보이면 친구들의
0: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리고 있는 병이 참 많겠지요.
1: 그러므로 친구들은 항상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 하지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지키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0: 네, 첫째,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식사 시간을 꼭꼭 지켜야 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위장에 탈이 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몸이 자라고 병을 이겨내는 힘을 기르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이를 닦아야 합니다.
2: 이제 음식을 골고루 먹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원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편식을 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편식을 하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가 없지만 그러면 몸이 잘 자라지 않고 공부도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병에도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양소들이 매일 전해오는 정보들입니다.
1: 셋째,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견지해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대학생 8명에게 6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만 누워있게 했지요.
0: 먹을 것은 충분히 먹고 말입니다. 그런데 누워있게 시작한

0: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병을
1: 이기면 무엇을 하든지 금방 피곤해지고 지치게 됩니다. 올바른 자세는 건강 증진, 질병 예방, 피로를 덜어주고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책상에 엎드려 있거나 바닥에 앉아서 책을 읽으면 척추에 무리가 가고 눈이 나빠지고 피로감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0: 네, 책을 읽을 때는 바르게 앉아 양쪽 손으로 책을 세워서 눈과 책 사이의 거리가 30cm 정도 되게 하고 턱을 들거나 내리지 않으며 눈은 옆으로 하지 않고 정면으로 보면서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그럼 여기서 친구들에게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줄넘기, 다리 사이로 뒤벅이, 등 뒤로 손잡기. 이와 같은 운동은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건강에 아주 좋은 운동들입니다.
0: 네, 그래요. 그럼 절대로 책은 누워서 보거나 엎드려 보거나 빗둔 자세로 읽지 말고 길을 걸을 때에는 꼭 허리를 펴고 꿋꿋한 자세로 걸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1: 다섯째,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병균이 와글와글합니다. 크기는 사람보다 엄청나게 작지만 그 수는 사람보다 많은 병균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서 먹이를 노리고 있습니다. 병균들도 먹어야 많이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오면 그 작은 병균이 때로는 자기보다 몇천만 배나 큰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물론 건강한 친구들이라면 그런 병균쯤은 쉽게 물리칠 수 있지만 면역력이 약한 친구들이라면 또 다른 질병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병균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손은 항상 깨끗이 씻고 손톱을 자주 깎고 목욕을 자주 하고 머리도 자주 감고 옷도 매일매일 바꾸어 입어야 합니다.

0: 친구들, 식생활을 바르게 거치어 보는 거 어떠할까요? 많은 사람들, 난 음식 습관이 무척 건강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1: 아마 어른들 중에도 거의 없을 거예요. 가장 중요하지만 소홀해지기 쉬운 식생활, 그런 입맛이 자신과 비슷하거나 조금 다른 세 명의 친구들을 만나보면서 자신의 식생활을 돌아보고 더 알아볼까요? 어린이 식생활 이러면 위험해요.
0: 네, 영양균형을 무너뜨리는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교나무 열매에서 싸낸 기름으로 튀기는 면도 나쁜 것입니다. 정교 기름에는 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어려서부터 성인병에 걸릴 수 있답니다.
1: 건강 챙기기의 시작.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 살피기. 가공식품에는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이 반드시 적혀 있어요. 영양 성분표를 보면 영양과 영양소, 영양소의 기준 수치를 확인할 수 있고, 원재료 이름에서는 여러 종류의 식품 첨가물을 찾아볼 수 있지요.
0: 그래요, 친구들. 열량,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열량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힘입니다. 열량이 높을수록 많이 힘을 낼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도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1: 영양소 기준치는 영양소마다 하루에 먹어야 할 양을 기준으로 해당 식품에 얼마나 만큼 들어있는지 적어둔 겁니다.
0: 네, 맞습니다.

0: 따스함을 주고받는 하루하루가 되길 희망하면서 건강열차 마감 장식하렵니다.
1: 서로에게 사랑이 말, 위로의 말, 칭찬이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을 많이 주고받으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한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0: 프로 편집과 기획의 지련정 선생님, 진행의 서원이와 지혜, 수진이, 그리고 련정 선생님이었습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2: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3: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4: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5: 守护生物多样。

업계를 보도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힘써 개척하자 습금평 총서기의 올해 국정 운영 실기 오늘은 고품질 발전을 확고하게 추진해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좋은 시작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전망계획으로 경제사회 발전을 지도하는 것은 우리 당의 국정 운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중화민족의 천추유업에 뜻을 둔 100년 대당인 중국 공산당은 2026년에 짊어진 역사적 과업에 대해 뚜렷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2026년은 15차 5기는 전망계획을 시작하는 해라고 말했습니다. 시작이 예리한 자는 반드시 끝을 염두에 두고 성공하는 자는 먼저 시작부터 계획합니다. 우리는 목표와 임무를 확고히 하고 신심을 다지며 기세를 몰아 고품질 발전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개혁 개방을 가열층 전면적으로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 인민의 공동 부여를 추진하고 중국 기적의 세상을 계속 써내려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은 전략적 기회와 위험 부담 그리고 도전이 병존하고 불확실성과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가 늘어나는 단계에 놓였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 기간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힘을 전면적으로 발휘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역사적 단계에서 핵심적인 한 바퀴를 잘 달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은 전체 국면에 영향을 미치고 출발은 이후의 과정을 결정합니다. 1월 20일 열린 성부급 주요 지도 간부 당 20기 4차 전원회 정신 학습 관찰 전문연구 토론반 개강식에서 습금평 총서기는 당 20기 4차 전원회의가 15차 5기는 전망기획 기간 경제사회 발전에 대해 전략적 포치를 했으므로 반드시 이를 전면적이고 심층적이며 정확하게 터득하고 파악해 15차 5기는 전망기획의 좋은 시작을 힘써 실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 12일 14기 전국인대 4차 회의는 15차 5기는 전망기획 요강을 비준하고 법정 절차를 거쳐 당의 주장을 국가의 의지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국가발전기획법을 통해 국가발전기획의 전략적 선도 역할의 법치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목표를 확고히 해야 정확하게 힘을 집중하고 오래도록 공을 들여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 질서정연해야 주목을 쥐고 합심의 난관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전략적 정신력을 유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확고하게 앞으로 나가며 한 단계 한 단계씩 착실하게 추진한다면 당과 국가 사업은 끊임없이 작은 승리를 쌓아 대승을 안아올 것이고 우리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한 장의 청사진을 끝까지 그려나가는 전략적 정신력과 함께 확실하게 목표를 잡으면 바로 추진하는 시간을 다투는 자세를 모두 갖췄습니다. 총서기는 좋은 계획과 집행력을 잘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품질 발전의 선차적 과업을 확정한 후 습금평 총서기는 올 들어 1년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내렸습니다. 1월 중공중앙정치국은 새해 첫 집단 학습을 진행하고 전망적 대치와 미래 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월 습금평 총서기는 올해 첫 국내 고찰지로 북경역정에 위치한 국가정보기술 응용혁신산업단지를 찾아 정보기술의 혁신과 응용 등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활동은 현대화된 산업 시스템 구축과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가속화하는 시급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수업에서 습금평 총서기는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을 15차 5기는 전망기획 기간 재반 전략 임무에 첫 자리에 놓은 것은 심사숙고 이후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경제가 빗바람과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면서 강대한 탄력성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전략적 토대는 바로 완전한 산업체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물 경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속화하며 크게 키워만이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튼튼한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전국인재정협회 기간 강소대표단 심의에서 총서기는 대국인 중국은 반드시 실물경제를 추구해야 하며 여러 명과 여러 영역에서 하나가 없어도 안 된다고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중심을 내실을 다지고 자체를 강화하는 데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발전의 주도권을 잡는 선제수이기도 합니다. 올 들어 진행한 중요한 회의와 지역 고찰에서 습금평 총서기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다 거쳐 구축할 때에 대한 업무를 포착하고 국내 대순환을 강화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자주성을 높이고 국제 순환을 확장해 국내 개혁 발전의 활력을 증강하며 내외 연결과 상호 촉진, 공동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버팀목입니다. 올 들어 습금평 총서기는 국내 전반 국민의 착안에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전국 인재정협회의 기간 총서기는 경제 대상은 새로운 상황을 연구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을 들이고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경제 대상의 발전 기간이 안정적이고 외부 충격을 막는 능력이 강해야 전국 경제의 안정을 지탱할 수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전국 인대정협회의 후 총서기는 하북 웅안신구에서 웅안신구 고품질 건설과 발전을 깊이 있게 추진할 데 대한 조담회를 열고 북경, 천진, 하북의 협동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6월 총서기는 동서부 협력 사업의 상시화에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선두 주자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동서 협력을 통합 추진하고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는 등 각지는 총서기의 전략적 지도에 따라 힘을 모아 큰 일을 도모하는 사회주의 제도적 우세를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는 중국식 현대화의 제반 국면에 관계됩니다.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는 습금평 총서기가 항상 마음에 담고 있는 큰일이었습니다. 올 6월 습금평 총서기는 산동성 덕주시 릉성구 변림진 동우가촌을 찾아 현지 여름수확 파종관리 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논밭에서 재배농들과 농기계수, 농업기술자들과 교류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여름 곡물 생산량은 처음 3천억 근을 돌파했습니다. 여름 곡물 생산이 풍작을 안아온 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의 밥그릇을 단단히 잡고 있다는 전략적 주도권을 보여줍니다. 식량 안전, 에너지 안전, 산업사슬과 공급망 안전을 수호하는 것부터 재해방지, 피해감소, 구조능력 향상을 둘러싼 중공중앙정치국 집단학습에 이르기까지 올대로 습금평 총서기는 발전과 안전을 고루 돌보며 경제사회 발전에 탄력성을 끊임없이 증가하고 15차 5기년 전망계획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가도록 보호했습니다. 7월 15일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생산 총액은 69조 6천억 원을 기록했으며 불변 가격으로 계산하면 동기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7월 31일 열린 중공중앙정치국 회의는 올 들어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이민을 단합 인솔해 분발 진출하고 과감하게 분투하면서 국내외 대국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발전과 안전을 통일 기획하면서 각종 외부 충격과 내부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는 새로운 동력을 키우고 구조를 최적화하는 발전세를 보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경제 상반기 보고서이자 시작과 출발의 중요한 성적 표기랍니다. 그리고 전년도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위해서 량화한 기반을 닦았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정보센터 연구원 위기관은 고품질 발전에서 이룩한 성과는 궁극적으로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강력한 지도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올 들어 습금평 총서기는 중국식 현대화와 고품질 발전을 위한 장원한 안목으로 내실을 다지고 자체 업무에 어떻게 몰두할 것인가 하는 것을 둘러싸고 일련의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총석의 명확한 요구에 따라 힘을 모아 자체 업무에 몰두하고 체제와 기술 우세를 통해 위험 부담과 도전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중국의 일을 잘 처리한 데서 핵심은 당이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청사진을 실현하려면 핵심은 실무적으로 일을 몰두하는 것입니다. 7월 1일 열린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신심을 다지고 분투하자고 전당에 호소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시간과 역사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며 전당 동지들은 반드시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겸손하고 신중한 자세로 강고 분투하며 과감히 투쟁하고 투쟁에 능해한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여러 민족 이민에 의지하고 이들은 단합하고 인솔해 새로운 로정에서 분발 정진하며 신시대에서 공항력한 탄력성과 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각지는 조항의 일련의 지침에 따라 현장 실천을 통해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성장 동력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특별기획, 기초를 다지며 성장 동력 축적, 오늘은 장비 제조업의 고도화와 혁신, 첨단 산업의 성장 가속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의 무호항은 열기와 기계음이 뒤섞여 있고 무값 로봇은 이곳에서 글로벌 인도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값 로봇의 루석 해외 출하 규모는 2,000대를 돌파했으며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60여 개 나라와 지역에 진출했습니다. 제품의 해외 진출에서 서비스 현지 정착까지 무값 로봇은 유럽 동맹 CE, 미국 FCC 등 국제 인증을 취득하며 중국 제조에서 글로벌 운영으로의 핵심적인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무값 로봇의 장규병 사장은 장면이 제품 개발을 주도하고 장면이 기술 승격을 주도하게 하는 원칙을 고수하며 교통경찰, 안내이사, 판매 접수 등 실제 응용 장면의 실용적 수요를 먼저 찾고 그 다음 로봇이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를 거치고 사용되며 검증되고 지속적으로 개선, 승격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성과 직할시는 앞다투어 첨단 장비 제조와 전자정보산업 배치에 나서고 있으며 신흥산업은 더 이상 먼 청사진이 아니라 눈앞이 펼쳐진 뜨거운 현장이 되었습니다. 상반기 절강성은 10억 원 이상의 다양한 로봇을 수출하여 약 100개 나라와 지역에 공급했습니다. 그중 지능형 생체 모방 로봇 수출액은 4억 3천만 원으로 전국 수출 총액의 60%를 차지하며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규모 이상 전자정보 제조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하여 같은 기간 공급 증가률보다 9.4%포인트 높았으며 6월 단일 월간 증가률은 15.7%에 달했습니다. 중국 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 전자정보연구소 마베베 연구총감은 세 가지 주요 동력이 강력한 지지대를 형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첫째, 산업정책 혜택이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둘째, 기술혁신의 선도적 효율성이 뚜렷합니다. 셋째, 산업구조와 제품 공급 능력의 지속적인 최적화에 따라 우리나라 전자정보 제품은 끊임없이 더 높은 부가가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제품 수출과 기업의 수익성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시점에서 돌아보면 우리는 파도를 헤쳐나가는 패기와 함께 고난을 극복하는 인이 되었습니다. 중국 제조는 더 깊고 더 높은 곳을 향해 힘차게 나가고 있습니다. 공업정보화부 왕위명 수석 총공정사는 현재 대외 환경이 복잡하고 둔엄하며 국내적으로는 공급 과잉과 수요 약세, 구조적 모순이 여전히 두드러지지만 우리나라는 완전한 산업 시스템, 강한 회복력에 뚜렷한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개혁 조치와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산업 경제 발전에 안정적이고 좋은 기본면은 여전합니다. 선진 제조업을 중추로 하는 현대화된 산업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고 산업 경제 운영의 질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공업 정보화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여 15차 5기는 전망 계획의 좋은 시작을 실현해야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자연자원부가 3일 발표한 데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
해양 생산 총액은 5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으며 국내 생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달했습니다. 상반기 우리나라 해양경제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해양경제 성장률은 국민경제 성장률을 0.4%포인트 상회했습니다. 자연자원부 해양전략기획경제사 해양경제운영처 김효처장은 해양제조업의 증가세가 뚜렷하고 해양조선산업과 해양공전장비제조업의 발전속도가 특히 두드러졌다고 소개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신규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5.2%, 선박 건조 완공량은 34.8%, 보유 수주량은 37.1% 증가하면서 세 가지 주요 지표 모두 글로벌 선두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 이동식 다기능 증산 플랫폼인 해양석유 2832 인도되었습니다. 상반기 우리나라 신규 해양공정 수주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1.9% 증가하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환류 변환소인 해풍지심이 설치를 끝내고 세계 최초의 16메가와트 인장각 부유식 풍력 플랫폼인 해유안란호가 순조롭게 출항했습니다. 김효처장은 상반기 우리나라 해양경제 운영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혁신적이며 우량한 발전 추세를 이어갔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빠르게 성장하여 국민경제의 새로운 성장점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입국 관광 열기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각지는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소비 장면을 최적화하여 입국 소비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북경 수도공항과 대흥공항의 출입경 여객 흐름은 모두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7월 한 달 동안만 출입국 외국인이 연인 수로 60만 명을 넘겨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메이코 관광객 라우라 리즈는 단체리행이 아닌 자유리행을 선택했는데 모든 것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번역, 차량 호출 등 다양한 앱을 사용할 수 있었고 호텔 시설도 편안했으며 매우 즐거웠고 중국은 너무 아름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입경통 Go Beijing 플랫폼은 16개 언어를 지원하며 관광지 입장권 예매, 호텔 예약, 차량 호출 등 39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경 시내 약 18,000개 주요 매장은 외국 카드 결제를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북경 세관은 전년 동기 대비 567.7% 증가한 누적 11만 건 이상의 면세 환급 신청서를 검증했고 환급 대상 상품 총액은 9억 원을 초과하여 49.67%의 증가률을 보였습니다. 올 상반기 상해시는 전년 동기 대비 27.82% 증가한 연인 수로 531만 4,900명의 해외 관광객을 맞이했습니다. 상해시는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여러 주요 상권, 관광지, 호텔, 대형마트에서 해외 발행 은행카드 직접 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관광객 아드리아누는 중국에 온 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바로 편리한 결제 방식이었다며 이 덕분에 쇼핑이 매우 편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올 들어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은 새로운 라운드의 외국인 관광객 방문붐을 맞이했습니다. 7월 28일 기준 광주, 심수, 향항 고속철도 서구룡역 통상구에서 올해 확인된 외국인 여객 수는 이미 연일 수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4%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심수 출입경 변방검사본소, 서구룡 변방검사소, 양홍룡 부소장은 외국인 여객의 입국 카드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보, 자동 입력과 다국어 안내 기능을 추가하여 신고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소개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신고률은 99%를 초과했습니다. 해남의 입국 관광 열기도 지속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사마시 관광발전국 장호 부국장은 사마시는 15개 나라와 지역에
24개 사마 관광사원 홍보 거점을 구축하고 2개로 36갈래 국제와 지역 항공 로선을 개통 운영하면서

해외 관광객 유치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상품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하고 건강 휴양, 무형 문화유산, 야간 공연, 야외 운동 등 몰입식 체험 상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이일 이란 외교부 아라그치 부장의 전언에 따르면 이란과 오만 사이 협상이 현재 막바지 단계에 진입하고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 바가이는 앞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관리를 주도할 것이며 오만과 협상하고 지역 내 기타 국가와 대화를 진행한 후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현재는 군사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중앙사령부 대변인은 현재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 보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장기였습니다.

오늘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취소한 트럼프의 속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는 이란과 기타 중동 국가들의 청구로 각 측이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볼 수 있다면 군사행동을 취소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 수상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공격을 중단할 것을 미국에 권장했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은 미국 관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며칠 내에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분석가들과 언론에 따르면 미국이 이번 공격 계획을 취소한 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해만 국가들이 군사 행동에 신중성을 기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었고, 다른 하나는 미국 국회 중간선거 전에 트럼프 정부가 재차 이란을 공격하면 큰 위험 부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7월 29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칼리드 빈 살만 부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벤스 부 대통령과 회담할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의 긴장 정세를 완화하려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아크시오스 사이트가 8월 1일 전한 데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왕세자가 이날 트럼프와 진행한 통화에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3라운드 대규모 공격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왕세자는 이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군사행동을 서두르는지 설명하길 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나 기타 중요한 인프라에 대해 미국이 대규모 공격을 가할 경우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기타 해만 국가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란 외교부 아라그치 부장도 중재책을 통해 그 어떠한 무리한 행동을 취하지 말 것을 미국에 경고했습니다. 아라그치 부장은 8월 1일 파키스탄 무니르 육군 참모 총장과 터키 외교부 피란 외무장관,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 바이살 외무장관과 각기 통화하고 이란은 국가 주권과 안전, 영토 완장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며 모든 침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란 광명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만약 미국이 이란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면 이란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연합수장국의 유전, 카타르와 이스라엘의 천연가스 시설에 대해 보복 공격을 가할 것입니다.

0: 가들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으로 해만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이 어쩔 수 없이 전쟁에 휘말려들 것이고 전쟁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란은 해만 국가들이 지역 긴장 정세를 완화하기 위해 미국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국내에서 이란 전쟁을 부정하는 정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 그룹이 7월 27일 발표한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3분의 1만이 미국의 군사 행동을 지지했습니다. 이는 전쟁을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이 2월 28일 이란에 대해 군사 행동을 개시한 후 미국 민중의 지지율은 시종 40% 이하를 유지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이 왜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장병 여러 명이 중도로 인해 숨지고 더 많은 미국인들이 다쳤습니다. 전쟁 영향으로 미국 국내 휘발유 등 상품 가격이 인상하고 많은 미국인들의 재정 상황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설문조사 참가자들은 트럼프 정부는 이스라엘이나 기타 동맹국을 도울 것이 아니라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 이란과 기타 중동 국가가 미국의 공격을 중단할 것을 청구하고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초보적으로 합의를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내용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전면적으로 철저하게 개방하고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핵 위협을 제거합니다. 이란 메흐르 통신은 1. 트럼프가 언급한 공격 중단 요청은
1: 심층 보도.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세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근입니다. 먼저 개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팀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계획하는 다국적 연맹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미립국 붐에 봉착한 에스파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게를트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수분병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6부 맑음은 하늘과 바다의 본색 7번째 부분입니다.
1: 그럼 이어 신시대 새 노정에서 전면적 의법 제국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전면적 의법 제국, 사회주의 법치 국가 건설과 관련해 호치했습니다. 바로 의법 지국, 의헌 지국을 견지해야 하고 의법 집권을 견지하려면 우선 의헌 집권을 견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시대 10년간 우리는 일부 중점 분야, 신흥 분야, 해외 관련 기법을 힘써 강화하고 선호하여 많은 법률과 법규를 제정하고 보완했습니다. 이를테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세종국 창건일의 법전으로 명명된 첫 법률로서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관철해 신시대 인민권리의 선언서로 불립니다. 매개인의 생활은 모두 법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은 모두 감수가 있을 것이고 일부 혼혹도 느꼈을 겁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은 모셔보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방금 민법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민법전은 우리의
1: 입니다.

0: 이를테면 2022년 1월부터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 가정교육촉진법, 2022년 6월부터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 소음공해방지법은 법률 제도 차원에서 대중이 관심하는 초점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질문 감사했습니다. 그럼 계속해 전면적 위법 치국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법에 의한 정무 수행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법치정부 건설은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중점 임무이고 주체 공정이라고 제기했습니다. 셋째, 사법 공정을 엄격히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공평과 정의는 사법의 영혼이자 생명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공정한 사법은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방어선이며 공정하고 능률적이고 권위가 있는 사회주의 사법제도 건설을 추진해 인민 대중이 모든 사법사건에서 공평과 정의를 느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넷째, 법치사회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법치사회는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기초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오직 전체 인민이 법치를 실행하고 법치를 엄격히 실행해야만 국가와 사회생활이 진정 법치궤도에서 운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치가 흥하면 나라가 흥하고 법치가 강하면 나라가 강해집니다. 신시대 새 로정에서 우리는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습근평 법치 사상을 깊이 학습하고 관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면적 의법치국에
1: 재법치를 하고 신시대 전면적 의법치국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데 전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0: 清心为治本，直道是深谋。
1: 秀干忠诚动，金刚不作勾。
2: 지금까지방식으로탐색했습니다회의는상선과에너지운반선해상인프라에대한공격과우차나공격하고미사일과무인기를통해사우디아라비아내에너지시설을타격했습니다사우디아라비아가주도하는다국적연합군도후티무력의군사목표물을타격했습니다회의후발표한공동성명에따르면다국적해상방위연맹은해상안전정보공유정보교류행동계획연합훈련경험교류인원훈련능력건설그리고연합해상행동등면의협력을강화할것입니다성명은해상방위연맹의목표와원칙에공감하는국가들을조정해협력을더확대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의정치전략연구센터연구원압둘아지즈샤바니는관련참의는사우디아라비아안전기념의전환을반영한다고말했습니다예전에사우디아라비아가특정역외의강대국에더많이의존해자신의안보를확보했다면지금은지역국가가주도하는장기적이고제도화한협력기제를통해해상안전문제에공동대응하기로했습니다특히사우디아라비아가주도하는해만아랍국가협력위원회국가중아랍연합수상국과오만은공동성명에가담하지않았습니다아랍연합수장국의불참은최근아랍연합수장국과사우디아라비아간긴장세와관련됩니다최근몇년간지역

수도권에서 양측 사이의 경쟁 게임이 승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무에서 오랫동안 중립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오만은 현재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을 중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란에 대항하는 연맹으로 간주되는 해상방위연맹에 가입해 자신의 외교적 지위를 손상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해상방위연맹 창설 준비를 발표하기 전에 후티 무력 지도자 압둘 말리크 후티가 7월 30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전면 승격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후티 무력도 전면 승격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멘 해상 안전 전문가 무함마드 살람 아스바시는 해상 방위연맹의 설립은 후티 무력의 해상 행동 방식과 목표를 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해상 방위연맹의 전쟁 준비 수준, 반응 속도, 실전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후티 무력은 일단 소규모 공격을 계획하겠습니다. 만약 해상 방위연맹이 역량을 제대로 배치하고 대응력이 강할 경우 후티 무력은 작탄을 탑재한 무인정을 사용해 고가치 목표물을 중점적으로 타격하는 등 복잡한 전술을 채택할 것입니다. 샤바니는 해상 안보 협력은 지역 분쟁보다는 안전관리와 위험부담 통제에 더 많은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홍해 정세의 장기적 안정은 예멘 정세와 지역 국가 간 관계, 더 큰 범위 내 지역 안보 환경 등 요소에 얽매여 있습니다. 홍해 항행 안전을 수호하려면 해상 안전 협력 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지역 국가가 협동해 항운 안전 보상 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고 독일은 정치 대화와 외교 교섭을 통해 긴장 정세를 완화하고 지역 안정에 영향 주는 심층 모습.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0: 선호와 탈퇴를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요새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1: 에스파냐 외무장관 알바레스가 7월 31일 저녁 북 아프리카의 휴다에 체류한 이민이 적어도 5만 명에 달하며 거의 전부가 마로크로 돌아가면서 이번 밀입국 붐이 대체로 가라앉았다고 선포했습니다. 유럽 동맹의 일부 회원국들은 이번 밀입국 붐을 깊이 주목하는 한편 경각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알바레스는 소셜미디어에서 휴다에 도착한 이민자가 거의 모두가 마로크로 돌아갔다고 표했습니다. 여러 매체는 에스파냐 정부의 자료를 인용해 이민자 최소 5만 명이 일전에 마로크에서 해로를 거쳐 북아프리카 해안에 위치한 에스파냐 휴다로 밀입국했다고 전했습니다. 휴다 지방정부가 추산한 이민자 규모는 6만여 명입니다. 마로크 북쪽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휴다는 지브롤터 해협 동쪽 입구에 위치했으며 인구는 8만 5천여 명입니다. 예전에 이민자 최소 5만 명이 현지에 유입하면서

휴다는 기타 지역으로 통행이 가능한 자유로운 쉥겐 이동권을 누릴 수 없다며 프랑스와 에스파냐의 국경 유럽동맹 주재 회원국 대표들은 8월 3일 회담을 열고 정세를 평가하고 각 측의 조율 행동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에스파냐 산체스 총리는 7월 31일 저녁 소셜 네트워크에서 각 측의 비판에 반박하면서 유럽동맹 조약을 준수할 것을 유럽동맹 회원국에 호소했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단결과 동정은 자발적 선택이지만 유럽동맹 조약을 준수하고 객관적 데이터를 존중하는 것은 변통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분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단결된 유럽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유럽 국경관리국의 자료를 인용해 미리국자들이 유럽 동맹으로 들어오는 주요 입국 통로는 에스파냐가 아니라고 표했습니다. 2021년 이후 에스파냐를 거쳐 입국하는 불법 이민자 수가 이탈리아를 경유하는 지중해 중부 노선, 시발칸 노선, 그리스를 경유하는 지중해 동부 노선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번 미륙국 붐이 일어난 원인을 둘러싸고 이견이 분분하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에스파냐의 이민 정책 변화와 연관된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파냐 대법원이 7월 초 휴다와 멜리야가 특수한 국경관리 제도를 실시하는 점을 감안해 해상에서 두 지역에 도착한 이민자들을 즉시 송환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반해 육로를 통해 국경 울타리를 넘는 등 방식으로 미입국한 이민자는 즉각 송환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관련 소식이 소셜미디어에서 여론을 발효시키고 각종 그릇된 해석이 속출하면서 이민 붐이 유발했습니다. 에스파냐 정부는 부실한 인터넷 소문을 반박하고 해로를 거쳐 미입국한 불법 이민자들을 즉각 송환할 수 없지만 여전히 일반적 법적 절차에 따라 송환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에스파냐 당국은 이번 법규를 개정하고 관련 송환 수단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8월 4일 화요일입니다.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졸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간염은 우리의 간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염을 가볍게 여기거나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어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 민생열성 코너에서는 연변 사회의과학 문화교류협회 회장 리양준 의학 박사님과 함께 간염의 예방과 치료에

0: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1: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2: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1: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2: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1: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득대란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의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 사회과학 문화교류협회 회장 네, 리양준 의학박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간염이라고 하면 보통 A형 간염이나 B형 간염과 같은 네, 바이러스성 간염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간염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3: 예. 우리 간염하게 되면 보통 바이러스 간염을 많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네. 실제 그 간염에는 바이러스성 간염을 내놓고 또 비바이러스성 간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세균성 간염이라든가 세균이 간염을 그리고 그 알코올성 간염 그리고 우리 대사를 일으키는 지방성 이런 간염, 간경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다른 어떤 기생충병으로 오는 흡혈병 이런 걸로 오는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간염들 그리고 약물성 간염 같은 것도 있고
0: 네.
3: 그리고 면역 장애로 오는 이런 간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요하게 그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해서 네, 제일 많이 걸리는 얘기에 대해서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래요. 우리는 각 류형의 이 간염 차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바이러스성 간염은 또 A형, B형, C형, D형 그리고 E형으로 나뉘는데요. 이 간염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3: 네, 이 바이러스성 간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병독이 일으킨 간염인데 바이러스란 게 우리 중국 조선말로 병독이라 한대.
0: 네.
3: 이 병독은 아주 작은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균이 보다 작아가지고 서리 우리 한 개 간세포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이런 저 차이점이라고 하게 되면 A, B, C, D, E 이렇게 우형 간염까지 O형 간염이라고 하는데 O형 간염까지 다 있는데 이게 첫째는 병독을 일으키고 두 번째는 뭔가 이런 여기 차이가 좀 있는데 이 병독이 그 바이러스가 DNA인가 RNA인가 이런 게 있으면 역석을
0: 네.
3: 그래서 위에서 그걸 말한 거에 대면 DNA 병독이라고 하게 되면 그게 온종함도 좋고
0: 네.
3: 그러니까 허리 그 변형을 잘 일으킵니다. 이래서 우리 그 이학상에서 예방할 때, 제1차 예방할 때, 왁신을 만들거나, 백신을 만들 때 좀 그 오랫동안 갑니다. 그래서 네. 우리 지금 이형 간염이라 하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비신 간염. 그거는 병독이 이 네 가지 종류의 병독에 비해서 DNA를 갖고 DNA 병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건 다 RNA 병독인데. 이래서 이기가 그 예방할 때 가능하게 오래 가기 때문에 지금 예방 차원에서는 이형 간염이 그 왁신이 많이 나온다. 네, 결국 효과가 좋고 이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 이 다섯 가지 유형이 간염에서 우리 다른 차이라 하게 되면 핵심적이라 하게 되면 어떤 건 그 피로 전파되고 어떤 건 우리 음식으로 전파되고
0: 네.
3: 손으로 펑커 차는 손으로 전파되는데 그게 우리 자신 간염이 갑형 간염 같은 거는 음식으로 손으로 많이 전파됩니다. 그렇지만 저기 이형 간염이나 C형 간염 이런 것들은 우리 피와 피가 접촉해요. 이런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피 안에서 이렇게 많이 이런 독용으로 해서 전파됩니다. 이것이 그 핵심적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3: 그리고 하나 말할 건 이 효과를 볼 때는 그 이제 같은 급성 간염, 펑커처럼 A형이나 O형 간염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급성화를 많이 합니다.
0: 네.
3: 황달이 오고 나의 증상이 심해서 자기가 참지 못하고 자기 바빠서라도 저 병원을 갑니다. 그런데 이 만성화를 하는 그 병도성 간염들은 이형이나 비형 같은

0: 같은 그래서 C형이나 B형 같은 이런 간염들은 일반적으로 잘 초기에 발견돼 이래가지고 발견되면은 만성화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네. 이런 상태에서 하나는 급성화, 하나는 만성화, 만성간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래요. 그럼 이런 바이러스성 간염은 어떻게 전염이 되는지 그 전염 또 통로를 말씀해 주실까요?
0: 예, 이제 금방 이야기했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입으로 먹어서 들어간다, 병독이. 이게 하나는 피와 피를 접촉하는 게, 다시 말하면 피로 주사기나, 혹은 우리가 어떤 기밀한 접촉에 의해서 피에 들어가야 이게 전파된다. 예, 피로 들어간다. 몸에 먹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뜻인즉면인가에 되면, 이런 병독은 먹어서는 다 죽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그때 피와 접촉하면 그 피 안에서 살아서 간에 들어가서 복제를 하고 일으킨대. 그래서 그게 전염이 되는 이 전염 도경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전염병에는 세 가지 전염은 전염 도경, 전염적이나 이가 허리 걸리는 이가는 치라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전염 도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이러스성 간염이 어떻게 전염이 됩니까? 이게 아주 큰 문제인데.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는 이러한 우리 피와 피 전파는 여러 가지 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수혈을 받거나 혹은 수술 받을 때 수술할 때 그리고 문신을 새기거나 혹은 무슨 암암리에서 주사기를 나눠 쓴다거나 이러한 피와 피 접촉 그리고 그 수직 전파라고 어린아이가 어머니 태판을 떨어져 나올 때 외상을 받으면서 피가 접촉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피가 접촉해서 일으키는 이러한 데서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같은 A형 간염 같은 건 급성 황다성 간염 같은 거는 우리 먹는 데서 온다. 그러니까 여름에 음식이 깨끗하지 못하게 감염돼 가지고 특별히 해산물이나 이런 데서 많이 걸려서 올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전파 도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거기에서 하나는 입으로 하나는 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1: 네, 그래요. 현재 어떤 간염 백신들이 있는지 또한번 백신을 접종하고 나면 더는 간염에 전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0: 예, 지금 생물의학이 발전에 따라서 많은 백신들도 새로운 방법으로 혁신해가지고 소리 부작용이 있었거나 하고는 순충화가 잘 돼가지고 소리 아주 깨끗하게 나온다.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이 백신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면역성을 그러니까 들어가서 사람이 반응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단 말이다. 그러니까 하고 산 병독을 줄 수는 없고 이래서 그걸 죽여가지거나 혹은 다른 데서 그 병독성을 약화시켜서 사람에게 얻는 이러한 백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주약이 우리 바이러스성 간염

0: 변이병도 되면 아주 온종돼가지고 자주 변이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백신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가 나와서 24시간에 한번 맞고, 그리고 한달때한번 맞고, 반년에 한번 맞게 해서 이런 시가 3번 맞게 되면 아이들이 기본상 이 백신에서 그 리드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적게 걸리고, 그 다음에 성인들도 이 항원이 없 항체가 아예 나오게 되면 맞아서 예방할 때, 이제 어떤 고위험군에서는 예방할 때 많습니다. 이래서 이런 백신들이는 아주 비교적 연구적으로, 그리고 아주 온정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C형 간염이 우리나라도 한 4,500만 명 있는데, 이 C형 간염의 백신 같은 거는 일반적 RNA 병毒이 자꾸만 그 이약상에서 변이되기 때문에, 저번에 신관 병毒처럼 자꾸만 변이되기 때문에 이 백신을 만들었다 또 변이되면 효과가 이루어집니다. 이래서 효율이 없기 때문에 이건 잘안 놓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이 바이러스성 간염은 현재 근치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0: 이게 정적으로 그렇게 기억하면 된다. 우리 바이러스성 간염의 이갈이 제일 많은 게 우리나라가 20리 한내에 지금 이갈이 다 한대. 그러니까 7천 한 500만 정도 리터인데, 이 옛날에는 이 백신이 없었기 때문에 다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걸린 다음에는 그좀 만성화를 하기 때문에, 그게 더 발전을 지금 저해하는 이런 약.

0: 약들이 복절사 약들이 많이 나와 괜찮은데
1: 네.
0: 근데 그 저기 근치는
1: 있습니까?
0: 예 급성관염은 말 그대로 급성화 그가 병도 본심이 간 세포에서 번식하면서 계속 그간 조직을 파괴합니다. 예, 파괴하고 그 다음에 만성성 염증이 일으키기 때문에 간이 경변이 일어나거나 간경비라고 하는데 간硬화. 그래서 이기가 그 만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그 자기 평상시에는 뭐 아프거나 크게 뭐 증상은 없어도 만성화해서 일정한 시기가 되게 되면 몇년 혹은 몇십 년 지나게 되면 이게 합병증이 나오거나 혹은 전신 증상이 나오면서 신체에 매우 큰 영향을 일으킵니다.
1: 네, 그래요. 간염이 있으나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기에 적지 않은 분들이 간염이 일정하게 지속이 된후 발견하거나 신체 검사를 통해서 발견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그럼 이런 아무런 증상이 없는 간염은 내 인체에 또 어떤 잠재적 위해를 줍니까?
0: 예, 간 본신은 우리 인체 내에서 오장육부가 제일 큰데 여기가 체중이 한 1.5%에서 2%를 차지했습니다. 보통 성인 남성이 간이가 한 서근 내지 너근 정도 이렇게 큰데 어린아이 때는 더 큽니다. 이게 조직에서 그러니까 이 기관이 우리가 그 화학공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 이 공장이 망가지게 되면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뭐 번식하든지 뭐 이런 원인에 의해서 좋고 다른 원인에서도 망가지게 되면 여기 그 대상기하고 비대상, 저, 시, 수대장치하고 대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할 수 있는 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내 공능이 완전히 잃어먹겨서 이게 간이가 전체 조직이 다 마사지게 되면 자기 공능을 대상할 수 없는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기에는 간 조직이 크고, 그 다음에 재생이 빠르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간이 한 7, 80% 손해를 봐도 20, 30%만 남아있으면 다시 대상합니다.
1: 네.
0: 예, 이기 때문에 증상이 그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제일 큰 기관이기 때문에 무형이 그저나 그러니까 감각을 그잘 모르는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아픔이나 이런 거잘 모른다. 예, 이래서 그저 얼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대상기를 넘어서 그 비대상 그러니까 그 스대창 대상을 잃어먹어서 어쩌면 공능이 떨어질 때는 이 전체 간세포가 모두 망가질 때는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그 증상 가운데서도 전신적 증세가 많이 나타나서 그 잠재적인 유해가 그 폭로돼서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출혈을 한다든가, 예, 그리고 그 단백이 낮아져서 각 기관의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든가, 예, 그리고 복수가 온다든가, 예, 그 다음에 간경화를 발전돼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인체 내의 그 기관들이 망가진다 이런 것들이 다올수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0: 예.
1: 가족 중에 네, 바이러스성 간염 환자가 있을 경우 가족 구성원이 효과적으로 네,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0: 예, 그, 여전히 그, 제가 그, 대학에, 의과대학에 있을 때도 이런 연구를 시기 하는 게좀 적은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그 침입 도계가 밀접하게 그 피와 피가 이전에 어릴 때부터 이런 접촉의 역사가 있어야 그게 잘 전염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잘 전염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 네, 그래요. 비바이러스성 간염 발병률이 수년 연속 이제 바이러스성 간염을 초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비바이러스성 간염의 발병 원인은 무엇입니까?
0: 예, 비병毒성 간염의 발병 원인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앞에서도
1: 네.
0: 이용했지만은 제일 중요한 우리 원인은 생활 습관에서 지금 많이 옵니다.
1: 네.
0: 실제는 우리나라가 그 먹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운동을 적게 하고 비만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불규칙적인 이런 생활 습관에 의해서 간이 부담을 많이 주거나 이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녁에 음식을 많이 먹는다. 이렇게 되면 그 고소하고 맛있고, 그리고 간이 식품들이 기름이 많고 이런 것들 많이 먹고 소화를 하기 바쁘기 때문에 저녁에는 그 이화작용보다 동화작용이라는 게 사람이 축적한 작용이 많이 형성되거든요.
1: 네.
0: 이래서 비만이 온다 할 때는 뚱뚱한 사람들이 벌써 그 내장부터 시려집니다. 그러니까 내장이 시라든가 내장 지방이 쌓인다 말. 이래서
1: 네.
0: 지방간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린아부터 성인이기까지에 이 지방간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주 많습니다. 예, 간에 지방이 그 함량이 5% 넘을 때는 우리 지방간이 약성해서 이래 회복이 되면 기본상에서 지방간이나 기본상 진단을 많이 내립니다. 예, 보통 중년들은 일반적으로 술을 좀 마신 사람들 하면은 지방간이 더 하고 그래서 이런 그 알코올도 그 지방을 그 축적시키고

0: 그리고 알코올 본신이 간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포도탕으로 왔으니까 그것도 전이 돼서 지방을 쌓이게 된다.
1: 네.
0: 이래서 알코올성 간염하고 우리 그 생활 습관에 의한 음식에 의한 간염이 지금은 월상 그 간경화를 초래하고 간암을 나간 뒤 주요한 적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1: 네, 그래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비바이러스성 간염은 바이러스성 간염보다 가볍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런 인식은 맞습니까?
0: 아, 이건 완전히 틀린다.
1: 네.
0: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든지 간에, 이 바이러스성 간염이든, 우리 비바이러스성 간염이든, 간에 대한 손해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간 조직이 파괴되고, 간에서 생성되는 우리 인체에 소요되는 이런 많은 물질들이 나오지 못하고,
1: 네.
0: 그리고 오히려 그 독성 물질을 해독 못하면서 간을 마비 만들면서, 그리고 그 독성 물질을 또 해독을 못하는 바람에 또각 기관에 특별히 그 권파신화의 신당 이런 데 가서 파괴를 하면서 우리 간선 증후군 이런 것도 많이 나온다. 이제
1: 네.
0: 권파신 마사진도 안 맞고 또 간이 나쁘면 이 당대사를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당이 기본상에서 지금 우리 생활습관병에서 제일 많은 게 고혈압 당뇨병이 고혈지 당뇨병이라는 게가 이기가 그 우리 인슐린이 나와서 이저 췌장에서 이기가 인슐린 대사가 당을 합성할 때 간에서 기본상 학살가 돼
1: 네.
0: 간탕해라. 괜히 간이 나쁘면 이거 합성 못하면서 혈당이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 간성 당뇨병이란 게 간성 당뇨병이란 게 옛날에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실제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달달한 거 먹기 싫다, 달달한 거서 우리 보통 말하는 당뇨병인가 하지만
1: 네.
0: 실제는 어떤 사람 달달한 게 부조리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 간은 달달한 거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1: 네.
0: 간이 간탕염이란 게 이게 간이 해독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 효소를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1: 네.
0: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째 난 달달한 거 싫어한데 아 이게 당뇨병에 걸리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 장기적으로 보면 달달한 건 나이 먹는데 기름진 거나 알코올을 많이 먹거나
1: 네.
0: 예, 밥 많이 잡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 선후관계에서 이런 거잘 알아야 된다. 간은 옛날에는 그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80년대 전에는 못살 때도 간염 있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그래서 사택하기도 좋습니다. 예,
1: 네.
0: 그래서 간을 예방해야 간에 그 간염을 예방해야 이 당뇨병도 오지 않는다. 이런 각도에서 지나치게 그 탄수화물을 달달한 거 공지하는 거는 나쁘다고 본다. 생활습관 잘 조절하면 이게 간을 보호하게 되면 당뇨병도 적게 올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
1: 네, 그래요. 청장년층에서 발병률이 높은 지방간 역시 비바이러스성 간염 중에 하나인데요. 별 증상이 없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에 방치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지방간은 우리 몸에 어떤 위해를 줍니까?
0: 네, 아시다시피 지방간 우리 중장년층에서 지금 많습니다. 어쩌니가 되면 중장년층이 일도가 부지만 또이 스트레스 해소를 안 하고 저녁에 늦게까지 술을 먹고 또그 저녁 시간을 많이 이용해야 되니까 동료들 같이 이런 모임이 많고 이러니까 지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지내 자주 이런 모임을 갖고 이래서 하면은 이 지방이 쌓이게 되면 이제 알코올도 지방으로 다 축적되니까 이러니까 그 예티 저거 멤버로 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게 그 지방간이 오게 되면 대사가 물러야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방간 하게 되면 비만. 이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비만이 오면서 고혈증이 일어나. 혈증이 높게 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거 여기에 그 저기 나쁜 그 콜레스테롤이 증가되고 그리고 토탈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또리글리세리드라고 간이산들
1: 네, 그래요. 그럼 이제 이 지방간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써 자연스럽게도 호전시킬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예, 물론 자연적으로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만 바뀌면 천천히 호전됩니다. 그리고 실한 사람이 내장도 곱이 쌓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습관은 첫째 아침, 점심, 저녁을 세 끼를 먹되 골고루 그리고 적당히. 예?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서 이제 담배술 같은 것도 적당히. 그리고 휴식도 밤을 제대로 자가면서 적당히. 예, 그리고 운동도 적당히. 이렇게 잘 하게 되면은 이게 역전될 수 있다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말할 뿐만 아니라 실제 역전된다. 이게 동물 실험도 안 가지고 사람이 여유이게 되면 점차적으로 그 에너지 대사가 평형이가 이렇게 거꾸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 지금 자꾸만 그 합성 대사가 많이 나고 분해 대사가 적어진다. 그러니까 시려진다. 그러니까 그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몸을 쫄구게 되면 간이 지방도 쫄아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같은 혈지도 떨어지고 그냥 간이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간염은 간에만 손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네, 간염의 전신 합병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네, 이 간염이 일정한 정도에서는 합병증이 잘안 나타나지만 간이 대상 기능이 크기 때문에
1: 네.
0: 일단 이 대상 기능을 초과해서 대창 기능을 초과해서 대창 기능 이거 초과해서 그다음에 간이 무리가 갈 때는 엄청나게 인체에 보복을 한다.
1: 네.
0: 예, 그러니까 간이 첫째는 뭡니까? 해독하는 기관이지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모든 독성물질은 우리가 흡수돼서 나쁜 물질이 사실은 심지어 알코올이 들어가서 분해돼서 그 알코올이 나쁜 물건들을 다 간에서 대상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대사물질을 대사를 못하게 되면 이 독성물질이 계속 인체를 돌면서 대뇌부터 각 기관을 해치고 그다음에 합성장애 있거든요. 간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고 각종 물건을 합성해서 심지어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같은 것도 간에서 합성해서 전신을 내보내고 그다음 단백도 합성해서 내가서 인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 간이 나쁘게 되면은 모든 합병증이 다올수 있습니다. 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간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그렇군요. 일상에서 이제 간을 해치는 습관으로는, 네, 어떤 나쁜 습관들이 있을까요?
0: 예, 간은 그러니까 침묵의 기관입니다. 예.
1: 네.
0: 아파도 잘 모르고 그다 아프단 말을 잘안 합니다. 그렇대서 우리 막 써먹고 많이 넣 간에.
1: 네.
0: 그래서 이번에 그 간염을 이런 일을 우리가 세계적으로 만들어서요. 이제는 한 16년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B형 간염을 발견한 미국 학자 기념학회에서 7월 18일이 되면 해마다 이 간염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야기도 한 가지고 이걸 60년대 B형 병독을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70년대에 들어서 이 병도 확실히 그 우리가 만성화할 수 있다 이렇게 발견한다면은 첫째는 이 간염이 일단 걸릴 때에도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그 휴식을 잘하고 예, 습관을 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리하게 그 모든 일들을 하지 말고 먹는 걸 포함해서 그리고 자기 생활 습관을 운동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여러 가지 그 생활 습관이나 독인에서 주의를 한다게 되면은 간에 해를 끼치지 않게 이렇게 좋은 영향을 가서 저기 맡길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네, 간경변은 간질환의 최종 단계일까요? 네, 또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진행되려면 보통 얼마의 시간이 소요됩니까?
0: 예, 절대적은 아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이제
1: 네.
0: 같은 생활 습관이나 혹은 이제 같은 약물 치료 제때 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것도 관계되고 그리고 그 간염의 그 어떤 면역성 증 본인의 기질과도 많이 관계되기 때문에
1: 네.
0: 그렇지만은 간경변이 온다, 간硬화가 온다 할 때는 이거는 이제 대상기를 넘어서 그 스다이창 대상을 저기나 어떤 대상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많은 증상들이 나타난다. 증상이란 건 우리 객관에서 보지 않고 자기절로 체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맥이 없다든가
1: 네.
0: 잠이 안 온다든가 밥맛이 없다든가 구토설사 계속하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객관상에서 또 보게 되면 검사를 해보게 되면 이 몸이 어떤 그 드두드라는 게 혈관이 확장돼서 그 손이나 손바닥이나 혹은 그 나체나 무슨 이런 그 몸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예, 간장소 무슨 드두두 이런 것도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심지어 그 피를 토하거나 이런 사람도 출혈 증세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간단한데 그 칫솔질해도 이 몸에서 피 나거나
1: 네.
0: 코피자주 나거나 그다음에 어떤 여성분들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닌데 이게 닮아다 오는 달거리가 이게 자꾸 막 끊어지고 마여오고 이런 중장년 여성들이 이런 게 자꾸 와서 심지어 이게 붓갑인가 가봤지만 이게 지금 간경화 오면서 출혈할 때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 내 간이 나빠 이렇구나 이런 걸 미리 인식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간경변 환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초기 증상은 따로 있습니까?
0: 예, 간경변 초기에는 그렇게 큰 증세 없습니다. 예,
1: 네.
0: 간이 대창능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내가 계속 이 나쁜 습관, 이제 같은 계속 술을 먹고, 계속 늦게, 밤늦게까지 일하고, 밤늦게까지 먹고, 이런 습관이나 운동하야 하고, 예,
1: 네.
0: 비만하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그, 마지막에는 이제 초기를 넘어서 중기 말기에 들어갈 때는 이미 늦었다. 예, 간이란 건 땅파여지면, 그 병독은 우리 약을 없이 줄수 있지만, 앞으로 당당해진 간은 다시 풀기는 약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하고 초기에는 증상이 크게 없대서 그래서 그 방치해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초기에 벌써 증상이 나타날 때면 이건 초기라기보다 어디는 이게 초기를 넘어섰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같은 증상들이 이 몸에 칫솔 때 피가 나거나 혹은 맥이 없거나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그 두두두 현상이 나타나거나 심지어 화암에 복을 때 백단백이 내려가거나 다른 어떤 간경 저 간염이가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면 중시해야 됩니다. 네.
1: 그럼 이제 간암은 네, 조기 검진 방법이 무엇인지 또 어떤 사람들이

0: 이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얘기해 주실까요?
1: 예, 간암이라 하게 되면 우리 간경화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생물성적이라 할까 이런 방면에서의 병독으로 일으키는 암 가운데서 이 간암이 제일 많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B형 간염이 일으키는 간암, 간경화를 넘어서서 간암 이렇게 오는데 이 간암이 조기 검진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사람들이 이식이 중요한다. 이게 내가 B형 간염이나 간염이 됐다, 만성화를 했다 하고 계속 정기적으로 검사했는데 이게 농도가 떨어진다. 가공이 되면 T도란 게 있으면 DNA 검사로. 그리게 되면, 그리고 증세가 좀 있다 할 때는, 반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가서 계속 이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네. 그 다음에는 화암에서 자타의 단발한 게 있습니다. 어릴 적에 이런 단백들이 보통 성인이 되면 많이 나타나는데 성인이 돼서 다시 나타날 때는 이 간암 초기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무슨 크게 CT나 뭐 MR 하기보다 먼저 B초만 잘 해도 거기에서 의심을 가시면은 이제 CT나 MRI 해서에 이렇게 되면 1cm 좌우위권 다 발견한다. 지금은 AI가 발전해서 AI 플러스 MRI 이런 기계를 나왔기 때문에 자그마한 0. 몇 cm도 지금 다 의심을 갖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제일 좋겠죠.
1: 그렇죠.
0: 네. 시중에 이제 뭐 간보호제라거나 네, 건강기능식품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정말 효과가 있을지 또 선택할 때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 예, 건강보조식품, 이런, 저기나, 보조식품, 공능식품, 건강식품, 이렇게 다, 이름이 다 부동하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말해서 보조식품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음식으로부터 온다. 이 음식에서 재료 나거나, 이렇기 때문에, 특수한 흡수장애가 없으면, 예, 그래 먹고서 소화할 수 있고, 어떤 음식이나 먹을 수 있다면 이런 것 특별히 쓸 필요 없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데 혹시 이제 간경화라고 하게 되면 그게 합성이자 아이디거든요. 단백이나에. 그 다음에 우리 인체가 소화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특수한 무슨 뭐 아미노산만다든가, 빠이단발이 된다든가, 이런 거는 그 약물로 치료할 때 쓰고 음식으로는 제가 보건 데는 뭐 특수하게 소화든 니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첫째 니가 정말 자기 몸을 위해서 지식을 배우겠는가, 아이 배우겠는가, 지식을 연마하겠는가, 이 중요합니다. 미네 1, 2, 3, 4도 모르는 건강식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서 쓸데없어 그 사람 실천하기는 또 실천하더라도 이 건강이 기초지식이 없으면 실천할 수 없습니다. 첫째는 공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조기 발견해야 되는데 조기 발견이 우리 약상에서 2G위성, 2G위성, 3G위성이라 말하는데 이 간염 같은 거는 이제처럼 정기적인 뭐 가족력이 돼서 정기적으로 가서 검사를 한 사람은 물론 발견할 수 있지만 뭐 나는 가족력도 없고 뭐 아프지도 않은데 이런 사람은 불씨를 발견한다는 것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씩은 좀 가서 자기 신체를 아껴가지고 어떤 데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기 발견하는 게 그게 얼지위파라 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많이 발견입니다. 고혈압이나.
0: 간염과 간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우리가 흔히 가볍게 여기는 간 질환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방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간 손상이 누적되면 만성 간 질환, 간 경변은 또 물론이고요, 간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 건강은 개인의 건강을 넘어 가정과 사회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간염 예방에 힘쓰고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네, 오늘 프로 여기서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성의 허영실,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중앙군사위원회 당건설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신시대 당의 강군 사상으로 장병들을 무장하는 것을 견지하고 당에 대한 부대의 절대적인 충성이라는 이 사상적 토대를 확고히 다져야 합니다. 당위원회의 통일적인 집단 경도하에서 수장 분담 책임제를 실행해 모든 사업은 당위원회의 통일적인 경도하에 진행하며 모든 중요한 문제는 당위원회에서 연구해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당이 군대를 경도하는 제도 체계를 완비하고 우리 군의 당 사업과 정치 사업을 전면적으로 규범화해야 합니다. 조직은 당의 힘의 원천으로서 조직이 강하면 군대가 강합니다. 조직 로선이 정치 로선을 위해 복무하는 것을 견제하고 전시 대비와 실전이라는 이 주요 직책과 주요 업무에 초점을 맞춰 우리 군의 당 조직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각급 당 조직의 지도력, 조직력, 집행력을 높이며 당의 정치적 우세와 조직적 우세를 승전에서의 우세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개혁 후의 새로운 체제와 기능에 적응하고 군사위원회 총괄하에 전구에서 작전 지휘를 책임지고 군종별로 군대 건설을 책임지는 총적 원칙을 견지해 각급 각 부류 당 조직의 기능 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직의 설정을

질을 최적화하며 그 제도 기재를 완비하고 지도 방식을 개선해 조직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합니다. 군급 이상의 고위급 당위원회는 우리 군의 당 조직 체계에서 그 지위가 중요하며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러므로 기치 선명하게 정치를 중시하고 정치적 입장을 확고히 하며 정치적 방향을 명확히 파악하고 정치적 신념을 확고히 다지며 정치적 능력을 향상시켜 뛰어난 정치적 자질을 갖추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고위급 당위원회는 전시 대비와 실전을 들어주고 전략적 계획 능력, 전투력 및 전시 대비 능력, 개혁 혁신 능력, 과학적 관리 능력, 확실한 관철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간군의 관건은 인재를 잘 등용하는 것입니다. 간부 양성, 인재 양성을 보다 두드러진 위치에 두고 충성하고 청렴하고 책임감이 강한 자질 높은 간부 대우를 건설하는 데 주력하며 강군 및 승전의 뜻을 두고 있는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적극 집결시켜야 합니다. 그 과정에 덕과 재능을 겸비하되 덕을 우선시하는 원칙과 현능한 인재를 임용하는 원칙을 따르고 정치적 기준과 군사 능력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인재 선발과 등용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문제를 심층적으로 해결해 강군사업에 필요한 인재가 등용되고 적합한 인재가 적합한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중앙의 전략적 배치를 관철하고 우수한 청년 간부 양성 계획을 잘 제정하고 실시하며 확신이 드는 간부들을 중점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그들을 전시 대비와 실전의 최저선이나 어렵고 기묘한 초소에 배치해 긴급하고 어렵고 위험하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시련을 이겨내고 능력을 키우도록 해야 합니다. 인재 자원은 강군, 흥군에 있어서 소중한 전략적 자원입니다. 3.21체의 신형 군사 인재 양성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합동 작전 지휘 인재, 신형 작전 역량 인재, 고차원 과학 기술 혁신 인재, 고수준 전략 관리 인재의 양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관련 부대 정책을 보완하고 문직 대우의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종 엄격한 관리와 두터운 배려를 결부시키고 경려와 단속을 병행해 실제적으로 일하고 혁신하는 자를 경려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모두의 적극성, 능동성, 창조성을 충분히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조려화 작사 윤금남 작곡의 연변의 오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연변입니다. 춤의 고향, 노래의 고향, 아름다운 연변입니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푸르른 산과들, 진달래꽃, 사과배꽃 반겨주는 고장. 연변에 오면은 행복이 넘쳐납니다. 연변에 오면은 가슴이 설레입니다. 아리랑 스리랑 연변으로, 연변으로 오세요. 차미령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8번째 명작, 세계 명작선에 수록이 된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출판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출판된 지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이 즐겨 읽는 서적 중에 하나이지요. 이 작품을 읽으면 위대한 자연이 베푸는 조건 없는 사랑, 맑은 영혼의 하이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아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터는 자기에게 다가온 여자아이가 아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을 보고 재밌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쪽에 잔뜩 쌓여있는 옷들을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거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옷을 벗어던진 여자아이는 한결 기분이 좋아진 듯 피터에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습니다. 피터는 여자아이가 염소는 몇 마리나 데리고 다니느냐, 어디 가노로 산 아래쪽에 빨간 숄과 옷들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깨에 다 보였습니다. 오두막 뒤쪽에는 잡고 못마땅한 눈초리로 하이디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이디는 할아버지 긴 수염과 덥수룩한 눈썹이 무서워 보였지만 할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피터는 무슨 일인지 궁금한 듯 옆에

이제부터 하이디를 돌봐주세요. 저는 제 자신과 어머니를 돌보기에도 벅찬 형편이지만 그래도 4년 동안 아무런 불평 없이 이 아이를 돌봐왔습니다. 그런데 제게 아주 좋은 일자리가 생겨 하이디를 계속 돌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이디는 할아버지 손녀니까 맡아주세요. 만약 싫으시다면 하이디는 할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너무나도 흥분하는 바람에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은 대태는 하이디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대태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합니다. 빨리 돌아가. 산에서 내려가란 말이야. 그리고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물론 돌아갈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하이디, 잘 있어? 대태는 흥분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되르폴리 마을까지 달려서 내려갑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태가 하이디와 함께 오지 않은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서 올라갈 때보다도 더 많은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된 거야? 어디에 두고 왔어? 그때마다 대태는 환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하이디는 할아버지에게 맡기고 왔어요. 알았어요? 할아버지 집에 있다고요. 그러자 여자들의 놀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렸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몹쓸 짓을. 그렇게 어린아이를 산에 내버려 두고 오다니. 그들의 소리에 대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의 달리다시피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멜로디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을 만납니다. 이야기가 어우러진 서윤옥의 음악의 향기. 판단하고 이해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실이란 그 정도의 것입니다. 한편으로 세계는 이처럼 각자의 착각이 낳은 애매하고 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착각할까는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낼까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착각으로 좋은 세계를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음악의 향기에서 들으실 첫 곡입니다. 김순희 가수의 어화 우리 농민들아.

지금의 당신을 만든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품어온 착각과 지금 하고 있는 착각의 결과가 당신이 보고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세계가 착각의 묶음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인생이 좀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주위 사람들과 환경의 영향이 커 라는 반론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당신 대신 볼 수도, 들을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맛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대신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세계에 의미를 주고 스토리화하면서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분명 당신 자신의 뇌가 아닐까요? 바로 뇌의 착각이 아닐까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당신의 인생은 틀림없이 좋게 변할 것입니다. 착각에 대해 아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당신 생각대로 변화시켜갈 힌트를 손에 넣는 일입니다. 네, 김홍련 가수의 그리운 동년 듣고 오겠습니다.

인간과는 전혀 다르죠. 네, 그들은 후각과 청각이 뛰어난 반면에 시력은 좋지 않아서 흐리게 보입니다. 비록 색각이 정상이라도 색에 대한 이미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피처럼 붉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장미처럼 빨갛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같은 사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착각입니다. 100명이면 100가지의 사과가 있답니다. 네, 계속해서 김문요 가수의 인정 많은 어머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화가 고흐는요, 색각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보았으므로 독자적인 그림을 그리는 천재가 되었습니다. 피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색각 이상이었는지는 모릅니다만, 분명히 우리들의 가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시점으로 피사체를 파악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보면 피카소는 시각적인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표현법으로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빨간 사과를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겨우 한 개의 사과조차도 다른 사람과 완전히 똑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옳다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을 정말 그런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은 아닐까? 하고 곧게 믿고 있는 사실부터 의심해 봅시다. 이것만으로도 꽤나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라면 나와 배우자가 보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은 천국이 될수 있습니다. 내리려봉 가수의 내 고향 보내드립니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그림 속에 마주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꽃병도 있습니다. 젊은 여인도 노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만 보려고 하면 다른 한쪽은 보이지 않습니다. 뇌는 동시에 둘을 볼 수 없습니다. 꽃병이 보일 때는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젊은 여인이 보일 때는 노파가 보이지 않습니다. 뇌는 어느 쪽이든 한쪽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사물에는 반드시 빛과 그림자가 있죠. 그 양면을 파악하지 않으면 사물의 진정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즉, 일방적 사고를 하면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 일방적 사고가 성공의 방해물이 되기도 하고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하며 나쁜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세히는 설명하겠지만요. 여기서...

네, 착시에 의해서 스스로도 의식할 수 있는 일방적 사고의 감각은 사고의 착각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양방향에서 사물을 파악할 수 있어. 라고 자신하는 사람조차도 절대 착시 현상에 빠지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고를 할 때도 착각하지 않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은 뇌의 습관을 알고 자신은 늘 착각에 빠지는 존재라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방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건입니다.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0: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综合。

0: 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是凌晨两点半，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Morning。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